새벽기도, 금요 철야, 부흥회 다 합치면 정말 많은 설교를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지만 유독 잊혀지지 않는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30년도 더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요. 그 제목이 요즘 들어 자꾸 생각이 나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습기가 없으므로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본문도 기억이 납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이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네, 30년 전에 들었던 설교의 제목이 요즘 들어 유독 생각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습기가 너무 많습니다. 몸이 무겁고요. 더욱 덥게 느껴지고, 머리, 어깨, 무릎발. 안 아픈 곳 없으시지요? 이와 같은 때에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거 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너무 무겁게 만드는 이 습기도요, 얼마나 소중한지.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바위 위에 떨어진 싹이 바로 이 습기,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이 여름, 이 아침에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네, 아침 안개가 눈앞을 가릴 때도 그 안개가 습기가 되어 온몸을 내리누르고 빨래가 안 마를 때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습기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네, 9507님 우리 이봉진 집사님께서 반갑습니다 피디님 하시면서 1등으로 문자 주셨고요. 0782님 오늘 2등이시네요. 피디님 이봉진 집사님 반갑습니다. 김연희 집사님 1316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 2042 남은숙 집사님께서도 아이고 비가 그치니 너무 덥고요 지칩니다. 힘차게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거의 방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9177님 여기주 집사님께서도 피디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우리 사랑하는 황경희 김연희 이봉진 집사님이 또 서로에게 인사를 주고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고 안부를 묻는 사랑잇들 안에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비번 알려드릴게요. 샵 9750 다섯 개 누르시면 열립니다. 샵 9750번으로 여러분들의 안부도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궁금합니다. 우리 2061 최화정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에게 미움이 들어와 마음이 불편했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마음 생각은 내가 하는 걸까요? 누가 넣어주는 걸까요? 물론 내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누가 넣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참 긍휼한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내 마음 같지 않은데 헌신하는 마음, 이걸 누군가가 넣어주시기도 하고요.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또 불쑥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 마음을 넣어준 이가 누구인지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도 있고요. 어떤 마음은 사단으로부터 온 마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잘 구분해서 어떤 마음은 순종하시고 어떤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막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0782 황경희 집사님께서요. 형님이 좋아하셨던 찬양, 형님이 방학을 끝내고 교회에 다시 나와서 이 찬양을 식구들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찬양인가요? 형님이 좋아하셨던 찬양입니다. 아, 아침 안개 눈앞 가리고 이 찬양을 방학을 끝내고 교회에 다시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이고, 황경희 집사님의 그 소망이 하나님께 가 닿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 맞추시면서 또 사랑의 뜰 안에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에서 드리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바위 위에 떨어진 싹이 왜 말라 죽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땡땡이 없으므로 말랐고 라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그 싹이 살아나지 못하고 생명을 틔우지 못하고 말라 죽었을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햇빛, 2번 바람, 3번 습기, 4번 영양. 네,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습기가 너무 많아서 감사할 수 없나요? 너무 더워서 감사할 수 없나요?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할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리즈 찬양을 좀 준비했는데요. 감사송이랑 우리 지선 찬양사님의 감사, 그리고 호산나 싱어즈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세 곡의 찬양 들려드릴 텐데요. 찬양 나가는 동안 퀴즈 정답 주시기 바랍니다. 폰 열고요. 샵 9750번으로 정답도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 MHz, 여수 중계소는 92.9 MHz 주파수를 통해서 라디오로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요즘은 폰으로, 핸드폰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요. 13개 지사 중에 전남동부 클릭하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했더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고 계신 시각 9시 23분을 막 지나가고 있네요. 우리 2061님께서 그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그 사랑 찬양 신청해 주셨고요. 또 1772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대구에는 비가 잘 오지 않네요. 비 준비하시니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1778님께서도요 오늘도 귀한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오늘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렸잖아요.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에서 드렸는데요.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이것이 없으므로 말랐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바위 위에 떨어진 그 씨앗이 왜 죽었는지 그 원인 분석이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를 드렸는데요. 1번 햇빛이 없으므로 말랐고 2번 바람이 없으므로 말랐고 3번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4번 영양이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보기를 드렸는데 우리 9177 여기조 집사님 정답을 뿌리라고 보내주셨네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보기에 뿌리 없었는데 뿌리 오답이십니다 집사님. 또 1772님께서는 열매가 없으므로 말랐고 열매도 보기 없었는데 네 의외로 오답이 조금씩 나오네요.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말랐을까요? 퀴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할 때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교회 정착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의 원인 중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습기가 없어서 그 마음이 말라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정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한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고 반드시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촉촉해져서 그 싹이 생명을 틔울 수 있다고 눈물의 기도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습기가 많아서

많이 힘드시지요? 9908님은 배달을 하는데 안경을 쓰고 다녀서 밖에 습기가 많은 날이면 안경이 뿌얘져서 정말 짜증이 납니다라고 문자 주셨는데 맞아요. 이렇게 덥고 습기가 가득한 날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런데 또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습기마저도 한번 감사해서 이 더위를 이겨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씨앗이 한 영혼을 살립니다. 그만큼 촉촉함, 오늘의 퀴즈 정답, 이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눈물이 얽힌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에도 퀴즈 정답 주시고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의 뜰안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퀴즈를 하나

0: 키우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심었을 때 그냥 두면요.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는데요. 한 알의 씨앗을 눈물로, 내 눈물의 습기로 심을 때에 60배, 100배의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4620님께서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서 아침 방송 들으며 불평이 나오려다가도 감사로 고백해봅니다. 이 더운 날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꽃이야 신청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4620님 불평이 나오는 거 정상이고요. 그걸 감사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1778님께서도요. 습기 정답 맞춰주셨고요. 어머나 습기도 참 귀하네요. 습기 라고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고 있는데요. 저희 전남 동부 극동방송도 이 무더운 여름 눈물로 심고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씨앗 어떤 씨앗인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네,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직원들이 힘을 다해서 이 무더운 여름 심고 있는 눈물의 씨앗 나라사랑 축제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렇게 목 놓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미리 등록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릴까요? 네, 정말 좋거든요. 알지만 못 오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몰라서 못 오시는 분은 한 분도 없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뭐 하실 거예요? 이날은요. 진남 실내 체육관에 오셔서 정말 저는 태어나서 이런 공연을 본 적이 없어요. 장르가 나라사랑 축제예요. 뮤지컬도 아닌 것이, 대서사시도 아닌 것이, 열린 음악회도 아닌 것이, 아니 어떻게 이런 공연이 있지? 장르가 나라사랑 축제입니다. 정말 평생에 한 번은 꼭 오셔서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우리 전남 동부 지역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하니까 순천에 사시나요? 광양에 사시나요? 여수에 사시나요? 옥곡에 사시나요? 어디에 계시든지 이번을 놓치지 마시고요. 꼭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폰을 여시고요. 샵 975

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문자 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개인이 등록하시면 1인당 아무리 많아도 4명 이상은 등록을 못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초등부 다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 다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61-650-3800번입니다.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셔서 우리 교회 20명 갑니다. 우리 교회 30명 갑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단체 등록을 해드리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영상, 이 안내문, 신청 링크가 담긴 이 문자들을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저도 어제 저희 구역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저희 교회 제가 속한 구역에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야 저희 구역 식구들도 등록하실 수 있잖아요. 공유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왕을 뽑아서 네,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아모레 설화수 화장품 세트 15만원 상당인데요. 제일 공유 많이 하신 분, 그 공유하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유왕에게 드릴 좋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홍보대사가 되셔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나라에 베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다음 세대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꿈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다음 세대들이 한 목소리로 700명의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이 부흥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우리 2061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그 사랑 얼마나 흐르고 있습니다. 1772님께서요. 저는 가지 못하지만 기도할게요. 더운 날씨에 사랑했더랑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나라사랑 축제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찬양 4620님이 신청해 주신 너는 꽃이야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했더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제일 처음에 발 들어오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광양 사랑의 교회 최영희 집사님이 낭독합니다.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곤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뻐하지

0: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2: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1일 11시 경남, 창원, 밀양, 함안, 창녕, 합천 중부, 경북, 구미, 영천, 고령, 성주, 칠곡, 김천 북부, 경주 중북부, 경주 남부, 대구, 군위, 달성 북부, 전남, 완도, 여서도 제외, 전북, 전주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3: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용맹스런 구원의 용사는 첫째, 개인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두

를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라고 해요. 브나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 활약상이 대단하죠. 그런데 처음 등장한 무명의 새 용사의 행적은 이렇게 화려하고 자세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개인적인 능력은 두 번째 새 용사가 훨씬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23절에서 브나야를 가리켜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고 표현합니다. 19절에 나온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용맹스러움은 개인의 능력과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전쟁의 승리는 그들의 능력과 화려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에 큰 승리를 얻고 큰 영웅이 탄생한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비교의식을 내려놓게 됩니다. 재능을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비교의식은 실패의 감정을 낳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 공동체 전체의 승리로 여겨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브나야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가 용맹스런 용사이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참된 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능력으로 용사가 되려고 애쓰나요? 재능을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내가 동참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무엇인가요? 용맹스런 구원의 용사는 둘째, 차별 없이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24절부터는 앞에서 언급된 여섯 용사보다는 못하지만 다윗의 용사들로 충성한 이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와요. 이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들이었어요. 베냐민, 유다, 에브라임 사람은 물론 이방인인 아람, 암몬, 햇사람까지 다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다국적 연합정의 용사들인 거예요. 십자가를 잘 지는 것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출신 지역 등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반응하며 동참하기만 하면 개인의 능력이나 출신, 가문,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이타적으로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데 무슨 출신과 스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사들의 이름 앞에는 출신 배경이 꼭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 출신 덕에 용사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고향과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주어진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 학생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사람이 곧 용맹스러운 용사인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열심히 산 사람은 꼭 쓰임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내가 속한 그 장소,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단에서 정작 빠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는 요직에 있었어요. 그러나 요압이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압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 일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결코 사람의 능력과 도움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낮은 신분이나 부끄러운 과거로 위축되어 있진 않나요? 내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리라 여기며 굳게 의지하는 요압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과 비교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이 결국 자기 야망이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용사로 살아가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용사들처럼 저도 모태신앙인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늘 뒤처지기 싫어 남과 비교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던 제게 무릎 십자인대가 세 번 끊어지는 큰 사건이 찾아왔어요. 이 일로 저는 죽게 엎드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게 되었지요.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은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늘 믿는 사람.

0: 사람은 참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제 의견 없이 순종해 온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게 믿는 사람의 성공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저의 야망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 주님은 저를 인정받던 자리에서 끌어내리셨고 지금은 부모님을 섬기며 교회 공동체 소그룹 리더로 섬기게 하세요. 나아갈 길이 막히고 오직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이제야 지금의 예수 믿는 소그룹 리더 자리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용사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맡겨진 자리에서 무명한 자로 살아내며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깨달아요.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 주님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요. 저의 적용은 부모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겠습니다. 소그룹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기 전에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고 해요. 다윗의 용사는 모두 37명이었는데 첫째 용사인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산마를 비롯하여 둘째 세 용사인 아비세와 분하야 및 요압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한 용사, 그리고 24절에 아사헬부터 39절에 우리아까지 31명의 용사가 포함되지요. 그런데 용사 명단의 맨 마지막 가장 강조되는 자리에 햇사람 우리아가 기록됩니다. 우리아는 이방 헷 족속이었지만 그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우리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밧세바의 아버지인 엘리암도 34절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더없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밧세바와 범죄하고 이를 덮으려고 충성스런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뼈아픈 수치이자 회개의 제목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아를 용사 명단에 정확히 기록하심으로 그를 영원한 다윗의 용사로 기억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구속사의 계보에도 찬란히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다윗 역시 왕의 권력으로 충분히 그 과거를 지울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둠으로써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사는 우리아를 빼고 요압을 넣는 것을 당연시하지요. 그러나 구속사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능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가장 지우고 싶은 그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입니다. 내 인생에 빼버리고 싶은 우리아 같은 이름, 떠올리기도 싫은 그 사건을 직면하고 회개하며 품고 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재능과 배경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게 맡기신 무명한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용맹스러움을 자꾸 행위와 자격으로만 여겨 큰 능력이 있어야 용사가 된다는 생각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저희입니다. 재능을 자랑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충성한 무명의 용사들처럼 저희도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 학생의 자리를 잘 지켜내길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도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승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승리에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우고 싶은 우리와 같은 이름도 정직히 회개하며 품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에 저희도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파크 골프를 전도의 통로로 삼아 복음을 전하고 계신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3: 우리가

0: 어떻게 전도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골프밖에 제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이 골프는 대중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파크 골프를 하면 좋겠다. 이 골프로 인해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파크 골프를 배웠으면 좋겠다.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인들을 모시고 오면은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지도자 자격증도 두 달만에 땄어요. 이것이 원래는 70대 어르신들이 주로 했는데 지금은 70대에서 60대, 50대 계속 젊어져요. 어떨 때 필드에 나가보면은 30대도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싸가와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친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해져요.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죠. 또 간식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되죠.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전도를 하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우리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내게는 기도고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 우창교회 박승호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0: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여수세종학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12번째 시간 일심동지 공동체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심동지공동체입니다. 일심동지공동체. 일심동지라는 말이 원래 있는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원래 굳건한 결속을 의미하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일심동체.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든 생각을 그 일심동체라는 말에 빗대어서 한 마음과 한 뜻 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일심동지라는 말로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일심동지 공동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병들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랍고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된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치유 기적은 분명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또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있어서는 기존의 권위와 권력 체계에 대한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매우 도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 공동체의 탄압과 박해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더욱 힘써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성경 그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32절 바로 앞절에 있는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심각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힘써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든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능력이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 표현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32절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같은 교회에 다닌다 혹은 같은 사랑방에 속해 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마음과 영혼이 일치하는 한 영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신과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한 영혼처럼 완벽한 결속과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성도들 사이사이에 여전히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성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 다양한 차이와 생각들을 성령의 의도와 인도에 맞춰서 한몸 같은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이 연합의 효과는 곧바로 그들의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않는 역사.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받은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본문, 이 한 줄이 저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지키려는 태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공동체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예외 없이 자기 문제나 자기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 그 태도가 교회 안에 있는 개인이나 여러 공동체 간에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문제가 성령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음의 역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힘써 지키라는 말은요, 그냥 뭐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닙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그 100m 구간을 뛰고 풀썩 주저앉아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단계, 이 일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열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가장 먼저 성도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공동체의 일치가 교회의 역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은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킨 공동체에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가 되면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만들어낸 두 번째 변화는 이런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 33절이죠.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은요, 성령의 확실한 결과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에도 급급했던, 그래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게 됐다는 건요, 분명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들의 복음 선포가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자기들이 처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나머지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은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사역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혹은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고백, 그 고백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집착하던 삶의 방식의 태도를 복음의 원리에 맞추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뀐 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가치, 그 작동의 기준이 복음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됐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 살게 됐다, 이 고백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죄의 형벌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 봉사, 충성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당연한 것들입니다. 구원의 큰 은혜를 깨달았다면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자신이 가진 새끼 나귀도 말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심정이 바로 은혜의 빚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세종한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런 은혜의 빚진 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그 하나를 이룬 모습으로 더 능력 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그것 때문에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진정한 은혜의 빚진 자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나타내는 세 번째 표현은요, 나누어 줌이라입니다. 나누어 줌이라. 본문 34절, 3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도들이 받은 큰 은혜는 매우 구체적이고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전답을 팔아다가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겁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모두가 부자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자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부족함 없는 필요를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가 부족함 없이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모세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규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말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너희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다른 복지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말씀을 잘 따르면 그것이 바로 복지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법이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이룰 수 없는 은혜의 정상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세상 법보다 위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사역이 병행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몸을 풀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배고픈 것을 도와주셨어요. 그런 구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 안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요, 단순한 선행이나 구제를 실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자기의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날을 현재의 시간 속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성도들의 나눔 실천은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미리복입니다. 소망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과 사역이라는 것은요, 내부의 열정이 폭발해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섬기듯 함께 하나를 이루고 서로를 격려하며 은혜로 쭉

충만해서 그 은혜가 밖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감동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거예요. 단순히 그저 적선하고 돕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나누어 줌이라. 나누어 줌이라. 이 표현이 바로 성도의 나눔 실천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의 은혜가 모든 공동체 지체들에게 공유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소유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이 상당 부분 보편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고 있어요. 많게 혹은 적게 어떤 방식으로든 시간도 재능도 나누며 살고 있지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과거의 신분의 차별이 명확했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소유물로만 여겼던 노예, 종 이런 존재들을 형제로 자매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들을 나와 똑같은 인격체로 받아주고 그들의 가난을 돌봐주었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혁명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이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가 성령으로 변화된 그 교회 공동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종한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심각한 박해를 직면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는 공동체에 나타난 변화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성도 각자가 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소외되고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일이 당연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급진적인 변화나 행동을 일반화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집 팔고 논 팔고 가게 팔아서 가져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맥락에서 여러분, 이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은혜 받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변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표출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인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정치적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똘똘 뭉친 정당이나 정파는 더더욱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유기체입니다. 개인의 주장이나 생각보다 성령의 생각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의 다름을 뛰어넘어서 깊은 연합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여러 차례 한번 읽어보십시오.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들을 사용하시는 건데 그 사용의 첫 번째 여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다 하나가 돼요. 이것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헌신의 규격도 다른 우리 모두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 제목도 그거였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거, 은혜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할 때 우리는 가장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내적인 건강 상태는 반드시 외적인 변화와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되고 그 하나됨을 증거하게 될 때 세상에 더욱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바로 세상에 드러나는 예수 부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심동지 공동체입니다. 일심동지란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종한교회가 일심동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그 존재 자체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일심동지로 하나가 된 건강한 교회의 영향력, 그 영향력으로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또 우리의 물질을 교회 지체들이나 이웃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주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목사인 저조차도 제 것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 나 중심이 아니라 성령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거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머지않아 그 부담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더 깊은 교제와 더 단단한 연합과 나눔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강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결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가깝게는 우리 사랑방 혹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모임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마음도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0: 기도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섬김에 동참하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표정 하나, 미소 하나,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우리 권사님들은 지나가면 꼭 호주머니에서 그 사탕 꺼내가지고 손에다 지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작은 거 하나에 얼마나 마음이 녹아집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읽는데 그 책 속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당신과 내가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 이 세상을 더 좋은 곳 혹은 더 나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는 작은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그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성령의 역사가 출발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 거룩한 일에 빠짐없이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하나가 되는 일심동지 공동체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세종원교회 강정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1-7121 여수세종원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여수 송광교회 송재숙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사야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소서. 이는 하루를 버텨낼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삶이 불안하고 환난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붙들려 하지만 참된 힘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앙망할 때 하루를 견디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연 보내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돌려주세요. 단문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에 전남동부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보내주시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오늘은 서덕립 교회 서생성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의 워십 예람 워십 찬양합니다.

0: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남 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서덕리 교회 서생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네, 반갑습니다.
0: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날씨가 많이 덥죠, 목사님?
1: 예, 덥기도 하고 또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비가 또 안 오니까
0: 그러니까요.
1: 다들 걱정하고 계시네요. 네. 예, 오늘도 좋은 날인데요. 권사님, 그 몽골인들의 그 시력이 3.0이라는 사실 아신가요?
0: 우와.
1: 이번에 대통령이 갔다 왔기도 했잖아요. 그 광활한 대지. 그리고 그들의 시력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늘 좀 하늘을 쳐다보고 그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시선이 중요하다. 우리의 시선이 어떤 환경이나 문제 속에 사로잡히면 두려움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 맞추면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주장하신다.
0: 아멘.
1: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너무 고민된 아버지가 있어요. 제자들 앞에 데려왔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주권, 자리 잡음 때문에 고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그 아버지와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믿음 없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믿음 없는 모습으로서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0: 아멘, 아멘.
1: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믿음으로 고쳐주신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 예를 들어 위암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위암 걸린 상태만 생각하잖아요. 성령의 생각 속에 우리를 위암이 아닌 깨끗한 모습으로 치유하실 그 모습, 그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0: 아멘,
1: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 하루도 아픈 사연을 안고 있는 분들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이 회복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남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 장중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남 극동방송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역사하는 현장, 이 방송으로 날마다 역사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소망 기도 시간을 이끌어 주셨사오니 오늘 사회를 안고 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0: 믿음과 시선을 통하여 흔들림이 아니라 강한 믿음과 하나님의 그 역사의 치료에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0: 치유의 역사, 소망의 역사, 회복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아, 우리 권사님 붙드시고 우리 이진아 PD님 붙드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것을 믿고
1: 아멘.
0: 전남 국동방송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더 집중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1: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5643님께서 보내셨습니다. 80대의 아버지 다리에 작은 화상이 염증이 생겨 골수염 수술 후 심한 폐렴을 앓으셨고 그 이후 폐섬유화와 당뇨 만성질환으로 계속해서 입원해 계십니다. 항상 예배 자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넉 달째 작은 화상이 이렇게 되어 자녀된 저는 대처를 잘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폐가 잘 회복되어 집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천국 소망으로 믿음을 지켜주세요. 아멘.
0: 아멘.
1: 아멘. 아유, 넉 달째 또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니까 자녀가 마음이 안 좋으신가 봐요, 목사님.
0: 아, 이 기도 제목으로 제 마음을 좀 움직이는 것은, 잘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한 마음.
1: 네, 맞아요.
0: 아, 진짜 자녀된 자로서 참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진심이 느껴져서
1: 네,
0: 우리 하나님 이 진심을 네.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이 어르신 80대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연관된 병이 생겨서 너무 힘들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 꼭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1: 아멘.
0: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5643님 참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 앞에 진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5643님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1: 아멘.
0: 간절함과 간구함의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 염증이 생기고 또 골수염 여러 가지 폐렴을 안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치료의 역사 마음의 평강의 역사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간구할 뿐이고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아버님이 폐가 회복되고 하루 속히 집으로 퇴원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간구합니다. 아멘. 병상에 누워 있어도 이런 아픔 속에 있어도 우리 아버님 천국에 대한 소망은 분명히 더 확고하게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을 놓치지 않는 귀한 아버님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우리 5643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이 진실한 마음 속에 그 진정성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더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고통 중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다음은 3774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오랜 연애 끝에 사랑으로 결혼하여 현재 결혼 5년 차 부부입니다. 작년부터 각자에게 놓인 삶의 무게가 무거워 버거워 작은 부부 싸움을 하며 서로를 점점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하루하루 밥도 안 넘어가고 너무나도 지옥입니다.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여워.

0: 와서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제발 저희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 예. 우리가 결혼을 하다 보면 지금 5년 차라 했잖아요. 7년 차 이 부분에 위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답답하시고 심지어 이게 좀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 하는데, 우리 3774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결핍과 아픔 속에서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이분에게 좀 말씀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0: 아멘.
1: 부족함 때문에 서로 그 채워야 하는 그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이 무너져가는 가정에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아멘.
1: 위기가 주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뜻 가운데 오랜 연애 끝에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 우연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셨고 한 몸을 이루셨고 이렇게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신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0: 주님.
1: 삶을 살다 보면 위기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요구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다툼도 일어나고 감정에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0: 아멘.
1: 서로 요구하는 것, 서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삶의 문제 속에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아내는 아내로서의 삶을 성찰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실마리,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진 귀한 가정 되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0: 주님, 아멘.
1: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이 가정의 회복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며 서로 궁휼히 여기는 하나님 이 가정을 세우시는 그 의미, 그 섭리를 깨닫는 이 귀한 분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지금이 힘들지만은 반드시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셔서 좋은 소식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 위기를 기회로 만든 복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은혜가 이 가정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를 믿고 하나님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다음은 2117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폐렴 후유증, 폐 섬유화가 심해 자가 호흡이 어렵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를 고쳐주세요. 아멘. 아멘.
1: 폐렴이네요.
0: 네.
1: 폐렴이 참 경고가 안 좋으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기도 제목 본인이 올리신 것 같아요.
0: 네.
1: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기도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스스로 기도 좀 올렸던 이 부분 우리 하나님이 궁휼히 여기시고
0: 아멘.
1: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버지,
1: 먼저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0: 아버지.
1: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걱정과 두려움이만 이 모든 분을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 이렇게 지금 치료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심으로 이 폐렴 휴증, 이 폐섬유화가 하나님 잘 하나님 극복되게 하셔서 건강을 회복하는 귀한 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이 가운데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217님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고백한 이 삶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0: 아멘.
1: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다음은 228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샬롬. 아빠 김영갑 영갑님이 70이 넘으셨는데 경비를 하고 계십니다. 골다공증이 심하셔서 주사를 맞고 계시는데 녹내장 말기물 알게 되었습니다. 한쪽 눈은 거의 안 보이세요.

0: 걱정되는 딸의 마음 주님이 알아주시고 아빠가 이제 성경을 읽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육체의 눈도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1: 그래요. 예. 또 오늘 아빠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빠 송영갑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골다공증도 심하고 여러 가지 녹내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직장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귀한 아버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또 치료의 역사가 우리 아버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참으로 아파 있는 아빠를 바라보는 딸의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진짜 이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도 회복되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에 동행하는 귀한 아버님이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우리 이 파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을 평강 가운데 이끄는 귀한 분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예쁜 딸의 마음이 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길 믿습니다.
1: 아멘.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이고요.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카카오톡에 전남동부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됩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항해자 찬양합니다. 시와 그림.

0: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동립 교회 서생승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8월 13일 날 목요일 저녁 7시 전남 실내 체육관에서 있을 나라수랑 축제요. 예. 우리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직원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기름 부음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1: 아, 예. 아, 좀 전남 동부 지역을 저는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 전남 국토방송을 사랑하면서 아 이번에 정말 뜻깊은 행사가 준비된 것 같아요. 네네. 700명의 어린 합창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이 계기로 성령 인도하심 속에 꿈과 비전을 찾는 또 발견하고 인물이 배출되는 아멘. 그런 계기가 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뜻깊은 행사 하나님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2026년도 나라 사랑 축제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해주신 걸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13일 지금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역사에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전남 동부 땅에 모든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귀한 자리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이 역사에 함께 동참함으로 이 전남 동부 지역 특히 여수 지역 성박람을 위한 이 성공을 위한 기도회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특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집회를 통하여서 비전과 꿈을 찾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린이 합창단 700명 속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부어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집회를 통하여 이 찬양 집회를 통하여 이 역사를 통하여 이 나라를 짊어지고 미래의 믿음의 정치인, 믿음의 경제인, 믿음의 교육자, 믿음의 예수인이 배출되는 주님. 놀란 비전의 장이 되도록 아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정에 준비하는 모든 일에

0: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 네. 지금 전화가 와 있는데요. 아,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 오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아, 예, 권사님.
1: 감사합니다.
2: 감기 드셨나 봐요.
1: 괜찮습니다. 아. 네.

0: 반갑습니다. 이렇게 통화
1: 아,
0: 되게 됐어요.
1: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예.
1: 예, 방송으로 찾으신 것
0: 아, 그래요.
1: 같아가지고.
0: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가 이루어졌게 됐는데, 혹시 기도
1: 예.
0: 제목은 어떠신가요?
1: 아, 이제 그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저를 또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
0: 아멘.
1: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가족들 구원을 시키는데, 이제 남동생과 여동생은 또 구원받아서 주에 전해서 또 귀하게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요.
0: 예.
1: 예, 이제, 저 밑에 남동생 차 주인.
0: 차 주인 이름인가요?
1: 예, 이름이
0: 아.
1: 주인이에요. 예, 차 주인인데, 가서 복음을 자꾸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0: 아멘.
1: 이제 그 가족과 그 자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받을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0: 아하,
1: 예,
0: 할렐루야.
1: 그래서, 예, 새벽으로 눈물로 기도하는데, 언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안 되네요.
0: 아휴, 오늘 권사님과 집사님이신가요?
1: 아니, 장로입니다.
0: 장로이시구나. 예, 참그 뜨거운
1: 예.
0: 마음이 이게 흘러오고요. 아무튼 구렁의 이 뜨거운 마음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남동생 차
1: 아멘.
0: 주인 그 자녀들 반드시 믿음 안에 역사를 이루어져서
2: 아멘.
0: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장로님 앞에 고백하는
1: 아멘.
0: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1: 아멘.
0: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7274님 장로님 참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1: 아멘.
0: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 은혜의 역사 시작됨을 믿습니다.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가족 구원, 특별히 남동생 차 주인, 이 가정을 하나님 궁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 아멘.
0: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구령의 이 뜨거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차 주인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앙의 고백과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우리 차 주인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하여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장로의 삶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이 놀라운 신앙의 간증의 역사가 더 흘러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의 이룬 주인공이 되는 우리 장로님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7213 우리 장로님의 삶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귀한 가정의 복음화의 놀란 역사의 증거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1: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장로님 힘내십시오.
2: 장로님
1: 예,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목사님 건강하세요.
0: 고맙습니다.
1: 예.
0: 예, 감사합니다.
2: 네, 다음은 332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화물 운송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집중되고 문제풀이가 잘 되는 지혜와 총명을 넣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0: 예, 꿈을 정하는 것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화물 운송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귀한 뜻을 품는 거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거든요. 아무튼 쉽는 대로 거두게 돼요. 지금 여름에 뜨거운 여름이지만 집중하시고요.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좋은 영광의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3326님, 참 스스로 기도 좀 올렸습니다. 꿈을 정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이 뜨거운 여름날 하나님 건강 지켜주심으로 이 자격증 공부하는데 우리 하나님 놀란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하나님 좋은 날, 좋은 합계 소식을 얻는 귀한 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집중된 시간을 통하여 삶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공부하게 하시고, 주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이분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집중된 시간을 통하여 더 크고 더 넓은 놀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고,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좋은 소식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소망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내일 소망의 기도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기도 제목들은 극도

0: 공방송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1: 아멘.
0: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망기도 오늘은 서덕리교회 서생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 나눠주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소망기도 제작의 이진아 PD, 진행의 여수 성광교회 송재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무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국동제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서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

0: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1: 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마침 라디오 전도대회가 있어서 어떤 영혼을 초대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실은 경미를 초대할 마음은 없었어요. 친했지만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경미가 저에게 찾아와서 음악회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근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공연도 하고 연예인도 오고 더불어서 풍성한 선물도 주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미한테 우리 공연 보러 가자 연예인도 온다 했더니 아 좋다 흔쾌히 또 허락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2: 어느 날 갑자기 뭐 음악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아무튼 뭐 좋은 말씀도 하고 아무튼 근다 그랬어요. 거기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게 강의구나. 인생에 우리 뭐 배가 부르지 않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강의가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냥 느껴졌어요. 그 아이들의 율동을 하면서도 그 어르신들 다 안고 그런 눈빛이나 이런 데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그런가 저도 저렇게 사랑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먼저 컸어요. 이렇게 보니까 미나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은 가게 됐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요

수중계 소급이 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 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여수 3.1교회 김대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은혜를 베푸사 이곳의 사람들을 위해 교회와 선교사를 보내시며 복음을 증거케 하셨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주신 모든 복들과 이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복주셨음을 기억하며 이번에 전남 동부 지역에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축제를 하는데 주님 이 일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주님이 하신 일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보여질 때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오고 가는 길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 행사의 모든 시종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참석하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며 이 나라에게 허락하신 복을 헤아려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기억하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기억하소서. 우리로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할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극동방

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오는 10월 열리는 국제개혁주의 교회협의회 ICRC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출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ICRC 총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일주일간 인천에서 진행되며 세계 38개 회원 교단 대표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장 최성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이번 총회가 바른 복음과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도 중심의 사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보수 개혁 교회들의 국제연합체인 ICRC에서 예장 고신총회는 창립 회원 교단이자 단일 교단으로는 가장 큰 비중인 48%의 개인 회원이 소속돼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KMQ가 어제 경기도 광명에서 선교 포럼을 열고 이슬람 세계의 회심 동향과 미전도 종족 선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마가 주요 선교회 해외 본부장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무슬림 회심 운동 82건 가운데 69건이 21세기 초반 12년 사이에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열린 국제협력망 회의에서는 무슬림 출신 그리스도인 100여 명이 모여 사역팀이 없는 미전도 종족을 직접 섬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교 대상이던 이들이 선교 주체로 전환되는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무슬림 비접촉 미전도 종족 97곳 모두를 현지 단체들이 입양해 전임 사역자 1,100명이 활동 중이며 인도네시아 역시 남아있던 8개 종족의 입양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교 전문가들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이처럼 서구 교회나 외부 선교사 중심의 구호 방식에 의존하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지인 신자들과 이주민 네트워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대안적 선교 모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착교육기관을 퇴소한 고령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돌봄 공백과 외로움 속에서 이단단체의 밀착 포교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한국교회의 체계적인 복음 양육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단체와 현장 목회자들은 80세의 북한 이탈 주민 김모 씨가 하나원 퇴소 후 병원 동행과 식사 지원을 앞세운 이단단체에 미혹됐다가 정통교회로 회심한 사례를 공개하며 이단들이 일상 점유형 밀착 관리를 펼치는 반면 정통교회의 지원은 명절 행사나 일회성 생필품 전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북한 이탈 주민을 단순 시혜 대상이 아닌 복음의 동역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돈과 물질을 넘어서는 1대1 제자 양육과 지속적인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북 구미 국제교회가 주말 근로로 돌봄 공백에 처한 이주민 이주 노동자 가정을 위해 조건 없는 아이 돌봄과 구호 사역을 전개하며 다문화 선교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권주은 박정림 목사 부부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 부부의 5세 자녀를 위해 주말 돌봄을 자처하며 신앙 강요 없는 환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개척 이후 13개국 이주민이 거쳐간 구미 국제교회는 모국어 성경 봉독 예배를 비롯해 뇌출혈 노동자의 의료비 지원과 사고 사망 노동자 장례 집례 등 현장 중심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문화 감수성과 실천적 환대가 다문화 선교의 모델이 될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꺾고 사상 첫 3위에 오른 가운데 양국 크리스천 선수들이 경기 직후 센터서클에 모여 감사의 연합 기도를 드린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잉글랜드의 부카요 사카와 마크 게히, 에베레치 에제 등 3명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직후 프랑스의 다요 우파메카노, 트레보 찰로바 등 크리스천 선수 4명과 함께 손을 잡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평소 소속팀과 SNS를 통해 신앙 정체성을 고백해온 선수들은 승자와 패자의 경계를 허물고 경기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으며 이 장면은 소셜 미디어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며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결승전 직후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대조를 이룬 이번 연합

0: 기도는 크리스천 선수들이 스포츠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31도, 광양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ABC.
1: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로 유명한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요. 인간은 세 가지 영역에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고 이 중 한 가지라도 깨지면 삶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인간의 조화로운 삶 세 가지는요. 첫째는 자신과의 조화, 둘째 이웃과의 조화, 셋째 하나님과의 조화인데요. 자신과의 조화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라는 거고요. 이웃과의 조화는 설명이 필요 없지요. 이웃과 잘 소통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라는 조화고요. 셋째, 하나님과의 조화는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조화가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요. 승리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넘어 미래까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물으며 사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국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확신으로 현재를 넘어 미래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모두 그가 자신의 현실과 미래를 엮어서 말하게 되는 근거요, 확신의 기반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간구는 모두 공허한 말이 될 뿐입니다. 특히 이 짧은 시편에서 그는 실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충만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가 감사의 대상으로 말한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통칭합니다. 즉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행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덧붙인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선교사

0: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0,000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21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BBC에 따르면 북한의 개성공단 인근 비무장지대에 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보이지 않던 도로가 위성사진에 포착된 건데요. 위성으로만 파악된 도로의 길이가 100km는 넘는다고 하죠. 이 도로를 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처럼,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울창한 나무 사이로 흙길이 쭉 이어져 있는 평범한 도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남과 북의 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2km씩 완충지대를 두고 DMZ를 형성해 왔는데요. 북한이 길을 냈던 이 도로의 일부 구간은 군사분계선과의 거리가 260m까지로 가까워졌다고 하죠.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DMZ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했고, 또 군 병력과 장비 출입을 제한하기로 약속했는데도 말이죠. 북한이 남과 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에 그곳에 도로를 만들고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을 더 설치하면서 최근 들어 국경 요새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분단의 장벽을 쌓아가고 있는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강력히 임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북한 땅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여러분의 기도에 소망의 한 줄 함께 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북한 땅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파주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9945님, 오늘 처음 문자를 주셨어요. 이곳이 북한 땅이랑 가까워서 그런지 북한에 대한 말씀이 와닿고 뭉클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하트까지 함께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파주에서 또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아, 더 그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개성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는 그 군사분계선 지역까지 계속해서 길을 만들면서 좁혀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2km의 구간은 그곳은 공간을 이렇게 두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했는데 100km 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길이 100km를 넘는 길을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다고 하죠. 얼마 전에 OFD 시작하면서 여러분 장마철에 강으로 떠내려올 수 있는 지뢰를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년 전쯤 북한이 이곳을 적대적 두국가라고 선언을 하면서 최근 들어 지뢰를 더 매설하고 철책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국경 요새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북한 땅이 변화하고 남과 북의 그 변화의 바람이 속히 불어오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포천에서도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가 참 많이 내리고 있어요. 모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북한이 길을 내는 그 길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비 오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9148님, 아, 북한이 이 1년 동안 내고 있는 이 길이 복음이 들어가는 그 길목이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포항에서도 출석해 주신 9733님 반갑습니다. 용인에서도 와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두를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586님이시고요. 새싹회원 한 분 더 계시네요. 주님,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성도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80년이 가까이 분단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다문화 가정이시라고 하신 우리 경기도 광주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빨리 북으로 함께해 갈 수 있기를, 그리고 장모님을 만나러 갔으면 좋겠어요. 장모님이 우리 북에 계신 걸까요? 2261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더운 포항은 능수화가 예쁘게 늘어져 있어요 하시면서 또 7201님도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한 줄 한 줄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아멘 아멘이라고 외쳐주신 9148님의 문자처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의 한 줄 한 줄이 방송으로 선포될 때

우리의 기도에 마음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출석 인사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찬양 후에 오늘의 북한 상식도 만나봐야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올려드리고요. 오늘의 북한 상식, 북한을 알아가는 시간 이어집니다.

썸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첫 번째 상식, 여러분 정답 보내실 준비가 되셨을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시작하면서 북한이 DMZ 지역으로 조금씩 도로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과 북이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2km씩 총 4km 폭에 걸쳐서 설정된 완충지대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는 남과 북으로 4k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 DMZ는 몇 킬로미터일까요? 동해와 서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 DMZ는 몇 킬로미터일지 오늘도 보기로 함께 해볼게요. 1번 111km, 2번 248km, 3번 500km. 참고로 북한에서는 그 길을 내고 있는 길이가 100km에 육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하지만 뭐 이게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길인 것 같지만 그래도 100km가 꽤 긴 거리이기 때문에 뉴스 보도가 된 거고, 한 가지의 이 계산인트를 드리면 요 DMZ에는 200m 간격으로 1000개가 조금 넘는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접근이 금지된 곳이다 보니까 200m 간격으로 1000개가 조금 넘는 표지판을 두고 있는 이 DMZ가 가로로는 몇 킬로미터일지, 그 폭은 2킬로, 2킬로에서 4킬로미터. 물론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길목을 내서 일부 구간은 뭐 200여 미터까지 좁혀졌다, 북측에서는 그렇게 좁혀졌다고는 하지만 협정에서 맺었을 때 폭은 2킬로, 2킬로에서 4킬로미터, 그리고 동과 서는 몇 킬로미터일지 1번이 111킬로미터, 2번이 248, 3번이 500.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도전을 기다립니다. 총성이 멈춘 자리에 그 냉전의 유산인 DMZ가 몇 킬로미터일지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69번, 오늘도 정답 도전해 주시고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정답을 받아봤는데요. DMZ 비무장 지대가,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그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 지대가 가로로 몇 킬로미터일지가 문제였어요. 1번이 111km, 2번이 248km, 3번이 500km인데, 힌트로는 200m 간격으로 1000개가 조금 넘는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수학 문제여서 그래도 어제보다는 정답률이 어제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248km죠. 200m 간격으로 1300개가 조금 안 되는 표지판이 설치가 돼 있고요. 서해안의 임진강 하구부터 동해안 고성군에까지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군대가 주둔해서도 안 되고요. 무기가 있어서도 또 군사시설이 설치가 되어서도 안 되는 조약 협정을 맺었죠.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곳이 그렇게 인적이 없다 보니까 주름이나 뭐 저어세 수달 아마 자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곳에서 자연 생태계가 보존되어 온 지가 수십 년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면적만 하면은 서울의 1.5배에 달하는 꽤큰 면적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총성이 멈춘 자리에 탄생한 냉전의 유산, 이라고도 불리는 이 땅이 속히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곳이 복음 통일의 산물로 또 남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777번님은 역시 운전하는 분이세요. 비디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속초까지 200km가 좀 넘으니까 정답은 2번이겠네요. 주님께서 북한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와, 번호도 단번에 외울 수 있는 번호를 갖고 계세요.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아들 밥해 주다가 보냅니다. 북한과 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번! 이라고 보내주신 1099님. 아,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1099님도 저희 정답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993님도 맞춰주셨어요. 아기랑 병원 가고 있는데 즐겁게 참여해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검진을 가시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993님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고요. 수학 문제는 200m 곱하기 1000개 어렵지만 이번을 잘 선택해 주신 4956님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수구자가 나와서 적응이 안 됩니다. 얼른 통일이 돼서 경계선을 허물어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숫자가 우리에게 반가운 숫자가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메시지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상식 퀴즈까지 이 귀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비무장 지대가 이렇게 쭉 가로지르고 있지만 2000년 이후로부터 뭐 개성공단도 있었고요. 남과 북이 서로 오갈 수 있는 여러 합의를 거쳐왔었잖아요. 지난주 문제 중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가 그 실례죠.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상식,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26년 동안 남과 북이 합의를 한 그 무수한 합의 가운데 이 철도와 이 도로들은 우리가 이어보자라고 착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운행이 중단되고 또 북한에서 이곳을 폭파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합의를 하고자 했던 흔적들이죠. 그래서 총 몇 개의 철도와 도로를 잇고자 착공했었을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1번 두 개, 2번 네 곳, 3번 열 곳. 한 곳 한 곳이 지금은 물론 오갈 수 없는 길목이지만 복음이 오갈 수 있는 그 길목이 통로가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남과 북 가운데 몇 개의 철도와 도로를 이으려고 착공을 했었을까요? 두 곳일까요? 네 곳일까요? 열 곳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찬양 함께하는 동안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려봅니다.

정답 3번 하고 싶은데 2번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우리 한 분은 10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0곳이 아닌 1000곳, 10000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2000년도 이후에 남과 북에 남과 북을 잇던 도로와 철도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길목들을 통해서 분명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일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막혀있는 그 길목들이 몇 군데일지가 오늘의 문제였어요. 두 군데일지, 네 군데일지, 열 군데일지, 1번이 두 군데, 2번이 네 군데, 3번이 열 군데. 도로와 철도 가운데 착공을 했던 곳이 기준인데 오늘 좀 어렵죠. 방학 시작한 딸과 듣고 있어요. 실향민들이 꿈에 그리던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다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9570님. 지지난주 우리 문제 가운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절반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들의 꿈이 이 철책이 무너지고 분단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북한 땅에 들어가서 고향에 가서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길목이 속히 열리기를 바라면서 제가 아직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조금 더 받아보기 위해서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요. 오늘 또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해볼게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식 퀴즈 두 번째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도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정답은 3번 10군데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더 많아져서 하루속히 북으로 갈 수 있는 날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새싹회원이신 3120님 너무 귀한 소망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저도 3번이었으면 좋겠지만 정답은 2번입니다.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 또 파주와 개성을 잇는 경의선 도로, 강릉과 원산을 잇게끔 했던 동해선 철도와 동해선 도로까지 네 곳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또 오프닝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북한이 두 국가, 적대적 두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2년 전에 이 도로와 철도를 일부 차단하고 폭파하기까지 이르렀죠. 앞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많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했던 3120님의 소망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그 방법으로 또 복음 통일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길목 길목을 복음의 전달자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목 길목을, 무수히 많은 길목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파주에서 통일 기도행진으로 교회분들과 함께 갔을 때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왔습니다. 탈북민들이 통일의 귀한 마중물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4154님 문자 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북녘 땅으로 바로 달려가고자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북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북녘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통로가 오늘도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나는 영원하도다. 이렇게 정답 맞춰주시면서 또 소망의 한 줄도 남겨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선정 통해서도 선물 드려야죠. 7706님 하나님 속히 복음 통일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2번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조금 전 파주에서 주셨던 4154님과 그리고 3120님, 천군 만곳의 소망을 남겨주셨던 5189님을 비롯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을 해서 선물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오늘 새벽 예배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정답까지 보내주셨던 503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함께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작은 상식들이지만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 통일에 대한 상식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한 중보자로 먼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생방송 오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녹후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국동제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0: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

0: 이수천 씨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1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투시하십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까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맡기신 귀한 유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이며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귀한 다음 세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는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썸머 스페셜 함께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이어갑니다.

0: 오늘은 스튜디오에 아주 반갑고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넓은 초원과 푸른 하늘의 나라, 우리 몽골에서 온 사랑스러운 어린이 6명,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신 인솔자 선생님,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국경과 언어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은 무엇인지, 또 몽골에서는 어떤 꿈을 품고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만남 가운데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 분씩, 네, 한 분씩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보양 내메그입니다.
0: 고향은 어디예요?
2: 중하라.
0: 엄마랑 엄마가 한국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냈어요?
2: 무슨 길이든 남짓부터를 했었어.
1: 자기의 모든 엄마를 뵀던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가서 그 잘 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줬다고.
0: 몇 살이에요?
1: 10살.
0: 10살. 오. 오케이. 또 다음 친구 넘어갈게요.
3: 나만 잉커트.
1: 제 이름은 잉커트입니다. 시든나스테베
3: 아론드루트.
1: 지금 14살 들어가고 있습니다.
0: 14살. 한국의 초등학교일까요?
1: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6학년이라고 볼 수
0: 초등학교
1: 있습니다.
0: 6학년. 네, 한국에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1: 솔랑스 이르스 야마르세트 겔루에
3: 솔랑스 요런 베르룩 베신 되게 오울스 겔 달라마라 겔 요런 북 거일레스.
1: 이렇게 큰 건물들을 많이 보게 됐고, 그다음에 특히 바다를 보게 된 것이 너무나 멋있고 좋았습니다.
0: 저는 몽골의 평야를 보고 싶습니다.
1: 뒤 인 가짜를 텀 가짜를 몽골 때 텀 가짜를 우체로라고 했네. 네.
0: 한국에 오니까 뭐가 좋아요?
3: 낯선 거예요.
1: 바다가 그렇게 좋다.
0: 아, 그냥 바다.
1: 네, 바다가 네. 그렇게 좋다.
0: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3: 김치가요.
1: 아, 김치.
0: 김치. 한국에 와야 되겠는데. 다음 친구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1: 몽골사로.
4: 세면은 남의 몽골사로 했대.
0: 한국에 오니까 음식이 잘 맞는지.
4: 설렁설은 부활니가 안뜻했어.
1: 한국의 음식들은 정말로 많이 맛있고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나중에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4: 설렁설 선율도할걸 임.
1: 이쪽으로 너무나 기억하면서 이쪽 미로 오고 싶다고 얘기하고.
0: 몇 살이에요 혹시?
1: 다 히든나스 때.
4: 비아로 이랬을 때.
1: 12살.
0: 12살. 예, 12살.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친구.
1: 워츠르수.
5: 비아로 이랬을 때.
1: 11살이라고 합니다.
5: 요런 밑에고 있어. 와스 하도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1: 한국을 잘 몰랐지만은 한국은 좀 뜨겁고 따뜻한 나라, 따뜻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5: 오늘 도착해서 요런 이메슨 거였은 게 내지 내스나스테나.
1: 아, 친구들한테 너무 좋았고 불도 너무 좋았고 이런 걸 자랑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 네가 또 시시 오선 네가 또 잘들지 토슬선 아비지 여울죽선 오면서 바이랄라 졸란하다 바이랄라.
1: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도와주고 또 교회에서나 또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함께 해준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아유. 네. 역시. 자, 우리 다음 친구도 한번 소개해 줄까요?
1: 저 이름은 에네겔입니다.
6: 아론이그나스테.
1: 11살이라고
0: 지금. 11살. 예. 한국에 오니까 좋아요.
6: 헐. 살살 거기서.
1: 무엇보다도 한국의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0: 그렇죠. 네. 한국에 오기 전

0: 네, 어떤 마음이었어요?
1: 에메릭 떡들었어. 떡들었어.
2: 좀 많이 너무나 기대도 많이 가지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에메릭 혼자 온들온들 버릴라다 기절됐어.
2: 너무나
1: 대화서 하도.
2: 너무나 큰 그러한 것들도 생각도 해봤고 큰 건물도 생각해봤고 또 따뜻한 곳이다, 막 덥고 그렇다 그런 것도 생각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 꿈이 뭐예요?
2: 앵글리 박씨, 자기는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0: 오, 영어 선생님.
2: 예.
0: 자, 우리 다음 친구도 한번 소개할게요.
1: 나만 뭉크게르겠다.
2: 제 이름은 뭉크게르입니다.
1: 빼아로나스테.
2: 살기는 10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살.
1: 거의 나다슬리 되게 은들은들 빼르고 타라드 거의 홀리데이트 거이스.
2: 한국에 이래서 먼저 바다를 보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또 큰 건물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참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1: 다케마가?
2: 닭고기로 만든 양념치킨 그런 것들.
0: 부양님이 왜 선생님 하고 싶어요?
3: 죽을 호흡도 죽.
2: 어린 아이들에게 좀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싶다고. 다 야마라 후세.
0: 꿈이 뭐예요?
4: 아, 비 다 보다. 무식지 못.
2: 자기는 커서 어떤 위대한 무용가가 되고 싶다.
0: 무용이요.
4: 아르티 무식지 못.
2: 몽골 전통
0: 그
2: 전통 무용 같은 거 그런 거 나오고 싶. 후셀 야마라 후셀.
5: 비 서정스들 익 서울든 서울 두스물. 주직진.
2: 한국의 대학교를 다니면서 네. 대학교에. 그 관광학과 그런 것들.
0: 그러면 한국에 오고 나중에도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네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꿈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방송 가드 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2: 자, 그럼 저 문구소 아니죠? 이철에서 애철에서 어디 레슨? 자, 어철에서. 어철에서 자 이리. 야마라 보세요.
6: 우리 다음 번에 홀 먹지 말.
2: 자기는 축구 선수가 되고
0: 네, 되게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2: 골 범보고
1: 이거다.
2: 오티오야.
0: 나도 축구를 좋아해요.
2: 아, 피해직선 골 범보고 맛이 거의 되기네. 맛이
0: 언제 한번 축구를 하고 싶은데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와서 대회를 했잖아요. 대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영어 대상 받은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어 대회 우승한 친구가
2: 다 약간 앵글 쌩 쏘라 쌩 저 어떤 턱을 대겠습니다. 그때 야치 이렇게 쌩 저 세트겔레르 야마르웨
1: 팀체니오닐 저거 마르타 되게 베른더럭한 걸로 그랬으면 베른더럭 바이러스.
2: 조금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집에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많이 이렇게 자기가 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0: 한국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혹시?
4: 이런 애물 사양 시들 때 내릴 때였어.
2: 마음이 마음을 열고 자기들을 이렇게 대해주는 게 참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몽골로 돌아가도 한국 친구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기억나는 친구나.
2: 타나로 몽골 때에 앞서도 인 설렁에서 내치는 함드타 타글 대인 비 산스노 야마르베.
4: 산.
1: 산.
2: 너무 기억하고 너무 이렇게 꼭 그 기억이 난다. 날 것 같다고 기억이 난다.
6: 사장 쌤으로 거의 있으면 음식은 할지 잠만 티 시티를 틀면 쌤으로 거의 있어. 이런 부흥이면 거의 있는데 그래서 두스는 부흥을 쓰다 말이다.
2: 너무나 한국이 너무 여기 와서 너무 좋은 것들 좋았고 그다음에 길도 참 좋았고 친구들도 너무나 이렇게 환영해주고 함께해주서 그런 또 도움의 그런 것들에 너무 감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나는 몽골도 좋아요.
2: 비측 몽골 맛이 가야 되는 기네.
1: 중들 달라드시나 그러시대.
2: 바닷가에서 놀았던 것이 너무나 기억나.
0: 바다가 정말 재밌었나 봐요.
2: 바다에서요. 달리 놀았어요. 바다 넓은 데서 이렇게 너무나 좋고 그런 것이 너무 좋았다고.
0: 한국에 와서 예배도 드렸는데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좀
2: 다시 한번 어쨌더러 인 솜대로 야와 머럭을 했음 벤. 근데 어떤 세트결 야마르 왜?
4: 더 그랬어. 이런 호흡질때 했는데.
2: 그곳에서 함께 아이들과 같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지냈던 것을 너무나 기억에 담다. 함께 이렇게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0: Ямар вэ?
1: Бас бүжиглэх, бас нэг магтах бас гоё исэн. Бас хүүхдүүдтэй гоё хөжилтэй хөжилтэй тоглоом тоглоод бас гоё хоол идээд гоё исэн.
0: Кри айдер кэ чингүүдэр хамке геймдо хаго то гогёсо то басинэн гото бокко хамке кырын готри сэнгэрэнда бай гэсэн.
2: Зүлэн дээр очиход амар гоё исэн. Тэгээ хөжилтэй. Тэгээ залбирах бас.
0: 교회에 가서 너무나 참 좋았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시간 참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3: 독란 데로 저 눈도 거의 턱클럿 되게 또또랏 거기서
0: 그곳에서 많은 그런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찬양도 하고 그런 것을 기억난다고
4: 독란 데로 저 독란이 박신으로는 일등 있음 되게 박신으로는 호흡질 때 아이고 거기서
0: 거기에서 저희들 처음 맞은 그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참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함께하는 시간 가져서 감사하다고
5: 이게 사실 이 스튜디오실에 두 나라가 있는 건데 저는 한국 학생들 같아요. 수련회 할 때도 별로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0: 네, 너무 정말 네,
5: 이 친구도
3: 술란대로 치한
5: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3: 이런 거일
0: 좋았어요. 그 말 하고 싶네.
5: 이번에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한국에 오셨는데 이렇게 오시게 된 뭐 마음을 잡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0: 네. 어린 아이들이 네. 아무런 생각 없이 꿈에 없이 배우고 다니고 살고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좀 심어주기 위한 뭔가의 새로운 세계 네. 또 새로운 그 너희들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먼 곳에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네. 그런 사랑을 한번 가르쳐주고 싶고 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참 사랑을 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네. 이를 간절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선교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귀하신 우리 황 집사님 통해서 네. 저희들이 인도함 받아서 그곳에서 약 400명이 넘는 각 지역에서
5: 400명
0: 넘게 그 와서 네. 시험을 보았어요. 오. 글짓기 또는 그림 그리기 대회 그림 그리기 또는 영어 암송 네. 여러 가지 것들 시험하는데 그 가운데서 금메달 딴 친구들 네. 이 친구들을 저 선정해서 예. 근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네. 이들에게 뭔가의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에 동참을 해서 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이 가려고 그랬을 때 시에서도 정식적으로 지금 한 사람을 파견을 네. 해서 네. 함께 이 아들이 얼마나 이곳에 가서 적응을 하는가 또 보고 네. 또 이들을 통한 우리 지역에 새로운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네. 아름다운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5: 그 몽골 중아라시 관계자분 소개도 좀 잠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0: 사마스레
5: 이 사역에 또 이렇게 동참하게 되신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6: 자, 선배 저는 남학 삼수른 기득.
0: 안녕하십니까.
6: 아비 몽골의 함긴 톰슨 볼 만들스마스 다나 우측슬린테 달랑 호텟 이래되나 스티글마시 운드란.
0: 저는 몽골 만달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마수랭입니다.
6: 자, 만나만들선 볼걸 후드 아주회 가자르 테레랑 아주울 두루운드 우크츠은 팀 우측슬린테 우울테 цэнгэг агаартай сум байгаа. А яг танай яг энэ ёсо хот нь бол далайн эргээр алдартай юм байна. Мандалсан бол яг гоё ногоон аймад цэнгэг агаар өндөр өндөр уусараа алдартай тийм сум байгаа.
0: 저희 지역은 넓은 땅들이 있는데 땅들도 기름진 곳이고 또 그곳에서 어떠한 그 야채랄지 채소 이런 것들을 재배할 수 있고 뭐 나무들 이렇게 키울 수 있고 그런 장소인데 이 여수에서도 보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동질한 것들을 좀 많이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6: 비 약 살롱스도 안후다 이르진 багийнхаа 6 хүүхдтэй 4 багштайгаа ирсэн. 스티글 마시 운드르 웬.
0: 지금 저희들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이 여섯 명의 아이들과 또 인솔한 네 명과 함께 저희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5: 시에서

0: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역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1: 제 후흙도 때 벌써 약 누구 팀쌤 벌써 이런 아 섬이 담은 섬이 제가 주고서 팀쌤 벌써 배지 이렇게 또 떴다 담트라 해주셨음 뭐가 이 어떤 나라다라기 질때지서 담트라 해주셨다 먹기 섬이 가서 후흙도 때도 신 벌써 이제 가서 해가
2: 지금 이러한 것들을 대회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저희 시에서도 함께 하고 그 아이들에게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다음에도 다음에도 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면 더 감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한국에는 처음이실까요?
2: 다 설렁거서 안 끝나고 이랬으노. 안 끝나.
1: 아, 끝나왔다.
2: 처음으로 이랬습니다. 처음으로 왔습니다.
0: 네. 한국이 어떠십니까?
2: 사태가 말이에요.
1: 네, 살롱스 흐무스 맛이 비든 날씨가 안 되지. 훌레 잡선. 네, 다음 오드린 도시불 함께 거의 새누리 때 아이들도 이게 다자에르 우선 것스 우측슬은 그힘이 거의 함께 알트다 가지로 따라 아이들들 맛 날씨 훌레 잡선 말이다. 뭔가 더 차가 가는 뭔가 더 사도시룬 후든 배도가 인도 더 사한 지일득. 들은 이게 다르겠지.
2: 한국에 여기 왔을 때 자기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친구처럼 맞아주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그 다음에 바다나 산이나 여러 것을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저희들은 너무나 그 추운 곳에서 생활했는데 여기 와서 따뜻한 곳에 사니까 정말 너무나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기쁨이 있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0: 시에서.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의 신앙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1: 예, 몽골에서 이렇게도 흥 아르디르딘 이틀로 눕실 자신 슈틀 월 졸로테 배득 야마르치 자신 슈틀은 тэр 훈이 이르 배득 болохоор 부흥 자신의 이질디그시 дэмжиж юрн ажилдаг. Тэгээ цаашид боломж гарах юм бол юрн солонгос улстай бүх талаараа л ингээл хамтран ажиллаад монголчуудад олон боломж олгохыг хүсэж байна. Солонгосын цуглаан дээр ирээд маш олон солонгос хүмүүс монголоос ирсэн бидний төлөө ингээд залбирч байгаа нь бол маш талархуу штэ сайхан байсан.
2: 지역에서는 모든 그 문화적인 것들도 다른 면들도 여러 방면이 있지만은 근데 교회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봐주는데 그 만일에 한국에 있는 분들도 이쪽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오거나 그랬을 때도 저희들 따뜻하게 그렇게 함께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도 하고 또 여기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고 감사하다고 지금
0: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매주 이 시간은 지역교회 이야기로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우리들의 간증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 선생님들도 함께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우리 질기계를 세면호 남학신자를 할게 딱 자비 만들소마스세.
2: 자기 저는 신차를 가립니다. 저는 반달 솜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1: 되게 만들섬도 있다가 명월 속란다. 박씨 있다고 봐가.
2: 본인은 에밍걸 교회 교회 박씨 저 선생님이시고 또한 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오게 되는데 어떤 마음이신지 또 이렇게 어렵진 않으셨어요?
2: 후우 때 함도 다 이랬음에 다 아주 좀 시초베스 노야마르베.
1: 자, 오인 팀쯤 아, 또 저건 배웠던 게 김 파스트릭 인게 힐슨 차가 서시 만나 저글라니 이특치너 볼은 파스트릿 токтмал 어떤 잘버지 했어.
2: 저희들은 이곳에 올 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소리를 듣고 그다음 저희들이 많이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왔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되게 없는 누구는 олон талаар ингээд нөгөө бурханы сайн мэдэг дамжуулах үйлчлэл хийдэг байсан ч гэсэн дээ яг өөр улс руу ингэж хүүхдүүдийг дагуулж авч ингэж ийм ажил хийж байгаа нь ингээд одоо анх удаа ийм хамгийн том ажил байсан.
2: 저희들이 몽골에서 이러한 그 행사적인 것도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까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0: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던 건가요?
2: 다 예수 시대 예수 이때서 노.
1: 비 니트월 인가서 하시. 어떤 게 아름다운지를 적란 됐지네.
2: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믿었으니까 네. 지금 18년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꽤 오랜 시간 동안.
2: 제가 그 몽골에 그 간지가 22년 전인데요. 그때 어린아이 이렇게 있을 때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서 사모님도 되고 지금 학교 선생님도 되고 이렇게 아이들까지 들어왔습니다.
0: 거의 뭐 선교사님이랑 그냥 오랜 시간 동안
2: 같이 이렇게
0: 아유 선교사님이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앉으셨는데 한번 하고 싶은 말씀들 있으실 것 같아요.
1: 되게 인 아까 얘기 인 우드리 쿠르틀인가 소 쿠르틀 빛나는 인간 마셔던 아까 아소틀 비르실 돌거스주에서 тэгээд Солонгос хахан дүүсийн болон одоо Монгол этгээшнэрийн энэ залбирлаар бид нэр энэ газар ирээд тэгээд маш амжилттай олон өдрүүдийг өнгөрөөгөөд за тэгээд өнөөдөр ингээд Монгол руугаа буцах гэж байна.
2: Тэгэхээр лиге Монголоосоо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함께 하고 그런 시간들 이렇게 갖고 그랬었는데 또 이곳에 와서도 참 여러분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 도움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고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되게 차이 선순출은 누구 만화 후크도 돈드 아또 다른 브라닉 텐지미디 다른 바싱게 하라한 아또 브라닉 세미디고 후크도 빠가 тийм учраас энэ хүүхдүүд болон тэдний гэр бүлүүд одоо бурханы сайн мэдээ хүлээн аваад та аврагдхын төлөө бид нар ч гэсэндээ Монголд очиод илүү сайн үйлчлэх болно.
2: Чайдрууга хамтхан оринтер чингээсэнэн교회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모두가 다 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함께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고 감사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되게 인 팀쯤 болохоор энэ олон хүмүүстэйг ингээд бурхны сайн мэдээнд дуудах маш юм чухал тэмцээн байгаа учраас эргэжэл бас бид энд газар ирж бас оролцохыг хүсэж байгаа өөр хүмүүстэй танд тэгээ бас та бүхэн бид бүгдийн төлөө залбирч өгөөсэй гэж тэгээ энэ хүртэл тосолсон та бүхэндээ маш их баярлаа.
2: 우리 어린이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되고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 직접 눈을 또 확인도 걸고 또 많이 기도도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게를레리입니다.
3: 자, 삼매 찬우 남학 목게를레득.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게를레리입니다.
3: 자, 비 만달 섬이 네디어 수고할 스틸 조치 했득.
2: 저는 만달 그 시에 있는 그 학교의 선생님입니다.
0: 학교 선생님.

0: 선생님들
1: 네,
0: 이렇게
1: 교수 선생님,
0: 오신
1: 선생님, 다 선생님,
0: 세태 선생님들.
1: 네, 다
0: 오.
1: 선생님.
0: 네.
2: Psychologist. Psychologist. 스트레스 조절. 자, 되게 아, 설렁 소설 한 호다 이랬는데 үнхээр гоёян. 되게 이래도 юу хөөхдтэйгээ гэр бүлтэйгээ ирж амьдармаар байна.
1: 자기도 처음으로 이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됐다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오게 됐고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선생님 그러면 언제부터 예수님 믿게 되셨니?
1: 다 희체 예수 있었으노.
2: 불 찌틀렉 잡도록 해서 또 20년 벌진.
1: 자기는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어렸을
0: 그
1: 때
0: 선생님이랑
1: 20년 됐다고
0: 똑같으시네.
1: 얘기하고
0: 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1: 있습니다.
0: 같아요.
1: 그럼 야지 예수 있었으노?
2: 아, 왜, 뭘 저거 막, 땡, 아, 좁, 뜨겠어? 되게, 아, 나, 하나, 싼 게, 너, 삶에 대한 돈, 쓰지 말 헐? 팀, 이틀, 치, 길, 볼 때.
1: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믿게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믿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 모태 신앙이시네.
1: 그 엄마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했으니까, 믿었으니까, 제가.
0: 네. 우리 학생들 6명이 갔는데 말잘 들었나요?
2: 돈 쓰레기 돌아서다 주시 돌아서 고치시
1: 중간 반절은 순종하고 반절은 자기들 반대로
0: 누가 제일 말안 들었나요?
1: 함긴 돌고래 구이로 넘었어요.
2: 어쩔 수
1: 어쩔 수 어쩔 수가 제일 말안 들었거든요.
0: 역시 제가 제대로 봤네요. 좋은 추억이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온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을 텐데 또 그리고 시에서도 또 이렇게 큰 결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시에서 관심을 갖고 와주신 것 자체가 또큰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1: 솜대서 인으로 좀 하이르테 세티겔로 이르신 거.
0: 선교사님은 어떻게 몽골에 가셔서 사역을 하게 되셨을까요? 네, 20년 전에 가셨는데 또 그때 몽골이랑 또 지금 몽골은 또 많이 차이도 있을 것 같고.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첫 마음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몽골이 참 싫었어요. 몽골에 살고 싶은 마음은 정말로 없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아무리 제가 몽골을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게 저를 붙잡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했었던 것입니다.
0: 그 가족분들이랑 그러면 같이 성교사님 처음부터 같이
1: 예, 가족이랑 함께 전부 다 갔습니다. 아들, 딸, 아이들 둘을 하고 제 아내하고 함께 네 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0: 몽골은 지금 복음화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1: 지금 그래도 많이 한10% 가까이 좀 올라섰다가 지금은 또그 반절 정도로도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0: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예,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좀 거부감을 느끼는 일들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러한 것들도 제재됐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옛날보다도 질이 조금 높아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런 행동 속에서 믿는 것들에 대해서 좀 멀지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0: 앞으로 선교사님은 그러면 몽골에 복음적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1: 저는 확실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지배했던 이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이들에게 복음이 지금 이렇게 심어지고 있으니 이번 대회를 통해서도 이 어린아이들에게 확실한 복음이 심어졌으리라고 저는 믿어져요. 이런 것들이 심어져 징기스칸의 기상처럼 복음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선교사님도 아마도 이게 아이들 데리고 또 나오는 게또 재밌고 또 즐거운 일이기도 하시지만 또 많이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큰 도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선교사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1: 입에 담기 힘든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네. 하나

0: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1: 저희가 그 복된 교회 작년에 2025년도 단기 선교에 몽골 중아라로 네. 저희들이 가게 됐습니다.
0: 네.
1: 거기서 그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 진짜 저희 어렸을 때 모습하고 매칭이 되면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왔는데 그 잔상이 계속 나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0: 네.
1: 예,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 어렸을 때의 그 생각으로 그 초롱초롱 눈방울들이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0: 네.
1: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이번에 어떤 종목으로 진행됐을까요?
1: 네, 진행되는 종목은 글짓기, 그리기.
0: 그리기.
1: 그다음에 영어 성경 암송
0: 네.
1: 그렇게 해서
0: 예.
1: 그 종목을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교회의
0: 네.
1: 지도자들이 선정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0: 네.
1: 기도 중에 선정을 해서 이 제1회 어린이 대회를 9개 학교 약 400여 명이 참여해서 1회
0: 네네.
1: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0: 그래서
1: 거기에서 대상 받은 친구들이
0: 네.
1: 6명이
0: 6명이.
1: 이번에 7월 11일 날
0: 네.
1: 호남 어린이 대회에 참석을
0: 예.
1: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남 어린이 대회에서 저희들이 그 이 친구들이 그 글짓기, 그리기, 영어 성경 암송을 하는 걸 보니까
0: 네.
1: 정말 그 뜻이 깊고
0: 네.
1: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역사하심이 예, 느껴졌습니다.
0: 네.
1: 너무 잘했습니다.
0: 앞으로도 계속 하실 예정이실까요?
1: 아, 하나님이 하시라고 뭐 해야죠.
0: 네. 네. 다른 나라들도 확대 계획을 갖고 계신데.
1: 네, 지금 계획은 이제 올해 첫 번째로 했기 때문에
0: 네.
1: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저희도
0: 그렇죠.
1: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시행착오랄지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하고
0: 네.
1: 또 이 같이 동역하실 분들이 힘을 합쳐서
0: 네.
1: 어린이 사역을 같이 하실 분들을 지금 이제 같이 모집하고
0: 네.
1: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의 힘이 모아지고 또 저희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지금 참여하시겠다고 하는 곳도 있지만은 내년에 계속 그 확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추진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0: 네. 선교사님,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단순히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꿈을 키워주고 복음을 심겨주고 또 이렇게 협력 이런 관계들도 이어가는 게 참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 사역 같다라는 생각이 실질적인 이런 방법적인 면에서.
2: 네. 예. 그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0: 네.
2: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인데
0: 네, 네.
2: 우리 몽골 친구들 어린이들이
0: 네.
2: 영원히 기억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지금 심어주신
0: 네.
2: 것이거든요. 이들에게
0: 네.
2: 이 흔적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이 빛을 바라면서 살을 텐데
0: 네.
2: 이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0: 네,
2: 귀한
0: 그렇죠.
2: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0: 네. 앞으로 정말 이 사역이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올 때마다 방송사에 자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0: 네.
1: 같이 동역해 줄 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0: 네.
1: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 관계자님들 또 특히나 주나라 만달라 시 관계자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0: 네.
1: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0: 네.
1: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0: 아멘.
1: 말을 꼭 해주고 네. 싶습니다.
0: 아멘.
2: 타다라 북된 보라인이 하르테 되네. 보라인이 하르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렇게 남겨주는 일들 속에 몽골 친구들에게 이렇게 귀한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손에 쓰임받은 우리 황유사님을 비롯한 여수노예 아동부연합회 또 여수노예 또한 호남협의회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네, 이제 2시 왔습니까? 마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몽골에서 온 6명의 귀한 어린이들 그리고 선생님 두 분, 몽골시 관계자 한 분이, 중아라시 관계자 한 분이 함께 자리에 참석하셔서 인터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품은 마음 또 그 감동대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몽골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시였습니까? 저는 내일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즐거운 화요일.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이 방송 어디서 듣고 계실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 쉬고 계시는 분들, 일명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핸드폰을 꺼내시고요. 핸드폰으로 있다가 이제 문자 또 어플을 통해서 정답 보낼 준비해 주십시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핸드폰 꺼내셨죠? 그럼 지금부터 새끼라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me.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 보물 퀴즈.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우리 청취자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보석을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정답 문자를 주시면은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 보내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 출연이신데, 예, 우리 여산 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윤찬영 목사님, 우리 새끼라 네. 애청자 하셨는데 처음 지금 방송에 나오셨거든요. 어디 지금 좀 긴장되시나요?
2: 상당히 긴장되고 있습니다.
0: 상당히 긴장되시고. 큰일 났어. 예. 그렇지만 이따가 우리가 이제 꽁트를 할 거니까 네. 꽁트를 하다가 이제 긴장을 서서히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핸드폰을 꺼냈거든요. 목사님, 어디로 정답을 보내시는지 한번 좀 안내를 해주실까요?
2: 네, 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청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전국 어디서나 이 문자로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플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도 이제 꽁트로

이제 상황을 설명해 드릴 텐데 이 설명을 듣고 이제 문제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끝까지 듣고요. 문제를 듣고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는데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무교 아니면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그분들에게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그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바로 방학, 학교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이죠. 바로 방학 정답 옆에다가 한 문자로 같이 한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하고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 쓰면은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나머지 그냥 방학생, 무교생들은 저희가 임의로 선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는 방학생, 무교생들에겐 저희가 통화를 해가지고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꽁트가 준비가 돼 있을지 예, 기대가 되는데 자, 우리 오늘도 또 이렇게 고현 집사님께서 멋지게 꽁트 대본을 써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시고 너무 재밌다고 또 이렇게 또 집중 못해가지고 정답 안 보내시면 안 됩니다. 끝에 질문이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꽁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방구석 방랑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억울하게 갇힌 자들의 멘탈 케어 방송 무료 꿈의 몽 상담소 꿈이 빛나는 밤에 요셉입니다. 오늘도 눅눅한 감옥 바닥에서 사연 접수해봅니다.
1: 실례합니다.
0: 실례하세요.
1: 쏙쏙 들여다보는 무료 꿈의 몽 상담소 맞나요?
0: 맞아. 아, 무슨 꿈을 꾸셨나요?
1: 자, 이제 정신 한번 차리고. 자, 어제 꿈에 포도나무 가지 세 개가 빛의 속도로 자라더니 포도가 탐스럽게 열렸거든요. 제가 또 높은 양반들 음료 확인하는 고위직 관원 아닙니까? 제가 정성껏 착즙해가지고 파라오, 아니 대통령 VIP잔에 싹 대령했습니다. 이거 완전 인생 역전 꿈 로또 맞죠?
2: 에이, 꿈에 나오면 그냥 비타민 부족이야. 내 꿈이 찐이지. 난 머리에 흰 광쿨이 세 개를 입고 있는데 맨 윗 강쿠리에 파라오를 위한 최고급 디저트 크로와상이 가득했거든. 근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더라고. 이거 대박 맛집 차릴 징조 맞지? 완전 K-디저트 해외 진출 각 아닌가? 찐 대박은 내 꿈이지.
0: 빅데이터 분석 들어갑니다. 나뭇가지라. 광쿠리? 새? 오! 두 분 다 키워드는 숫자 3이네요.
1: 30억 자산가?
0: 오! 축하합니다. 포도나무 가지 3개는 사흘을 뜻합니다. 당신의 3일 안에 복직입니다. 바라오의 잔을 다시 채우게 될 거예요. 근데 저기 나가시면 제 억울함을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 진짜 부재거든요. 아시죠?
1: 오 마이 갓. 요셉 나 믿지? 나가자마자 파라오께 다이렉트로 사면 요청 넣는다. 내 가오가 있지. 있겠냐? 약속. 의리.
2: 아니 이럴 수가. 부럽군 요셉. 그럼 내 대박 맛집 꿈은? 빌딩 한 채 삽니까?
0: 아, 이 광쿠리 세 개도 사흘이긴 한데 사흘 뒤에 파라오가 당신 몸을 그냥 이렇게 아이고, 야 새들이 그냥 당신 살을 이렇게
2: 아니, 악플보다 매운 해몽이 어딨어요? 누구는 복직이고 나는 끽싹둑? 이거 완전 편파 해몽이네. 환불해줘요.
0: 그렇게 떡과 나는 눈을 감았고

0: 술관원은 조고석 승진을 하며 나갔죠. 하지만 나간 지 2년이 되도록 내 카톡을 익십하고 있다. 그래도 실망 안 합니다. 바로보다 높으신 그분이 때가 되면 제 인생 내비게이션을 켜주실 거니까요. 무려 꿈의 몽 상담소 꿈이 빛나는 밤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자, 청취자 문제 나갑니다. 요셉의 신통한 꿈의 몽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나 복직에 성공한 관원. 하지만 그는 감옥문을 나서자마자 요셉을 싹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는 어떤 관원이었을까요?
1: 자, 꽁트에 이어서 청취자 문제 나갔습니다. 어떤 관원이었을지 아마 성경에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은 주관식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주관식. 네. 끝까지 들으셔야 돼. 이따가 객관식도 나오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관식. 주관식으로 해가지고 자 여러분께서 맞힐 수 있는 분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전국방송이어서요.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샵 1069 서울 수신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야 주관식으로 했는데도 오우, 맞추시네요. 맞추십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정답 옆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가 이거 안다.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께 설명 들었다. 아니면 성경책을 읽다가 내가 이거 봤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께서 샵 1069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되 옆에다가 방학, 무교 이렇게 좀 써주시고요. 방학생은 몇 년 교회를 쉬고 있는지 5년 쉬고 있다 하면 5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무조건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무교생 방학생들 가운데서 여러분께서 선물 고르고 싶으신 분들은 또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신통한 꿈의 몽 덕분에 감옥에서 풀려났죠. 근데 복직에 성공한 이 관원. 하지만 감옥문을 나서자마자 요셉을 싹 잊어버리고만 그 관원은 어떤 관원이었을지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죠.

0: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500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출연이신 여산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 우리가 꽁트를 해봤습니다. 꽁트에서 우리 고현 집사님이 네. 그 추억의 그 라디오 있잖아요.
1: 글쎄요. 네.
0: 꿈이
1: 빛나는 밤에 좀 늦게 했나요?
0: 아, 그러니까 누가 늦게 하다고
1: 누가 늦게 하다고 해서 조금 걸리는데
0: 근데 그 시대는 좀 늦게 해야 돼요. 그 시대는 그죠? 좀 느끼하게 해야 네, 됩니다.
1: 빠르게 말하면 안 네. 돼요.
0: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보니까 요셉이 라디오 DJ로 변신을 했네요.
1: 네,
0: 집사님께서 요셉을 네. 했고 네. 목사님하고 저는 무슨 관원이었습니다.
1: 네.
0: 저는 무슨 관원, 목사님도 무슨 관원. 네. 근데 여기서 오늘 정답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감옥에서 풀려나서 복직에 성공한 관원이고 근데 요셉을 이렇게 구해주기로 했는데 막 의리 어쩌고 찾았는데
1: 네.
0: 나가자마자 싹 요셉을 잊어버리고만
1: 네.
0: 그 관원 그게 바로 오늘 질문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아 주관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 네.
0: 아주 빠르게 정답 맞춰주신 3825번님께 저희가 선물을 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축하합니다. 자,
0: 그리고 4412번님도 빨랐어요. 4412번님도
1: 어떻게 이렇게 빠르죠?
0: 그러니까요. 네. 와, 주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저기 좀 멀리서 보내신 제주도 서귀포에서
1: 와.
0: 또 0116번님께도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2: 와.
0: 자,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좀 뒤로 가가지고.
1: 네.
0: 자, 방금 보낸 4458번님.
1: 우와. 방금, 네, 방금 보내셨네요.
2: 따끈따끈합니다.
0: 4458번님. 자, 우리 또 교회 잘 다니는 분 또. 8700. 30년 모태신앙이라고 하셨는데. 자, 8700번님께도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9686번님 교회 안 나가고 있다. 네. 방학이네요. 방학. 네. 9686번님 이런 분들 방학이라고 좀 써주십시오.
1: 네.
0: 정답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써주십시오. 방학 무교라고 써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맞추셔야 돼요. 자 오늘 질문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무교 방학생들을 위해서 목사님 보기 준비하셨죠?
2: 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네. 방학인 분들과 무교인 분들을 위하여 이걸 어떻게 힌트를 드릴까.
0: 그러니까, 예.
2: 우리 흔히들 일이 잘 풀릴 땐 술술 풀린다고 하는데
0: 아, 그렇죠.
2: 그런 분들께 어떻게 보기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보기 4개를 준비했습니다.
0: 예.
2: 1번 술 관원.
0: 예.
2: 2번 삼겹살 관원.
0: 네.
2: 3번 빙수 관원.
0: 네.
2: 4번 모찌 관원.
0: 그렇습니다.
1: 오.
0: 오늘 목사님이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네. 멘트를 술술 잘하시네요.
1: 너무 잘하시고.
0: 너무 잘하셔.
1: 긴장하시는 그러니까, 게 하나도 예. 없으시고.
0: 자,
1: 네.
0: 예. 술 관원, 삼겹살 관원, 빙수 관원, 모찌 관원 이렇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걸로 정답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좋아하는 걸로 하면 안 됩니다.
1: 빙수가 자꾸 예. 땡겨서.
0: 그러니까
2: 모찌도 그러니까 네.
0: 복직에 성공했고 요셉을 싹 잊은 그 관원이 정답입니다. 좋아하는 거 골랐다가는 큰일 나요. 여기 극동방송입니다. 예. 자, 술이

냐 삼겹살이냐 빙수냐 모찌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로 보내시든지 극동방송 어플로 정답을 보내시되 옆에다가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이거는 알겠다. 아, 복이 나오니까 내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은 옆에다가 무교나 방학생이라고 좀 써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교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주시면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려요. 교회 쉬고 있다, 5년 쉬고 있다, 그 방학생 5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은 더욱더 좋겠습니다. 샵 1069번.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의 정답,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환영입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정답 발표합니다.

0: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이노스 듀엣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정답과 함께 방학 무교라고 교회 안 다닌다는 거 현재 표시해 준 분들께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빵 터지는 분도 계시고 연기 실감나고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문자도 오늘 또 많이 왔는데
1: 네, 엄청 많이
0: 목사님의
1: 보내주셨네요. 네.

0: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다가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왔다고 하는데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엄청 문자 많이 왔습니다.
0: 목사님 긴장 네. 하나도 안 하는 목소리네요.
1: 와.
0: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어디죠? 와. 꿈이 빛나는 밤에 듣다 빵 터져 웃다 울다. 강동구 미용실이라고 이렇게 와.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아주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 요즘 요셉에 푹 빠져 있다고 네. 5600번님도 있고 너무 빨리 보내야 되는데 아, 너무 웃겨가지고 이제 보낸다고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네.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꽁트 너무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와 진짜 많이 보내셨네요.
0: 네, 많이 예. 보내고 다 계십니다.
2: 다 셀 수가 없네요. 와.
0: 자, 아까 목사님 막 응원의 메시지 뭐.
1: 네, 엄청 응원
0: 어떤
1: 메시지가.
0: 어떤 분이 우리 사모님이 네. 이거 보내면 무조건 선물 준다고 했다고. 혹시 목사님 교회 사모님은 아니신지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그러면 정답을 발표할 때가 왔습니다. 술 관원인지 삼겹살 관원인지. 어떤 분은 나는 돼지기 때문에 삼겹살 관원이라고 나는 정답을 보낸다고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빙수인지 모찌인지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 정답 바로
1: 술 관원
0: 그렇습니다. 술 관원이었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떡하고 이제 헷갈린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2: 네.
0: 우리 요새 보면 떡 술관은 두 명이 나오잖아요.
2: 네네네. 예. 저도 생각해 보면 예. 그 제가 신대원 입학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0: 진짜요?
2: 그래서 술인지 떡인지 늘 헷갈렸던 것 같은데
0: 네네.
2: 그때 당시에 저는 기억해 보면 술술 풀렸던 간언이라고 해석을 했었고
1: 아,
2: 이 표현이 방송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 떡된 간언이 있다라고 외우면서. 술 맡은 관원이 바로 복직하고 성공한 관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그래서 정답은 1번 술 맡은 관원입니다.
0: 네. 근데 술 관원이 이제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나가서 그냥 요셉을 탁 잊고 말았잖아요.
2: 네네네.
0: 요셉이 상당히 실망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2: 맞아요.
0: 요셉을 또 크게 쓰시잖아요.
2: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잊지 않는다라는 걸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이 요셉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0: 네네.
2: 비록 요셉도 기대를 했겠죠.
0: 네.
2: 술 맡은 간원이 꿈 해몽을 해줬기 때문에 네네. 자신의 일도 풀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술 맡은 간원은 복직되자마자
0: 네.
2: 그만 잊어버렸죠.
0: 그렇습니다.
2: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답과 함께 방학이나 무교라고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시간에 저희가 시간이 닿는 대로 그분들 한 분 한 분 한 번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분한테 한번 제가
1: 네.
0: 직접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390님.
0: 제가 일반 전화가 하니까 일반 전화가 울리면 2390번님.
1: 2390님.
0: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2: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네. 방학이라고.
1: 네.
3: 아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3: 아 예.
0: 예.
3: 아 오늘 저 처음으로 저 넣는데 이렇게 됐네요.
0: 그러니까 예. 딱 하나님의 때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2390번이.
3: 네,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0: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전화 연결되게 해달라고?
3: 네. 네.
0: 진짜요?
3: 네.
0: 본인 지금 방학 맞죠?
3: 아니 제가 방학이 아니고 제 딸이요.
0: 그럼 딸 옆에 있습니까?
3: 아니 저 내가 전화 연락을 해놨어요.
0: 아 딸한테요?
3: 예. 네.
0: 그러면 어떻게 제가 연락을 해요? 그러면 방송 끝나고 할까요?
3: 아니 지금 해도 돼요.
0: 지금
3: 집에 있다고
0: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찍어주세요. 전화번호를 네, 찍어주시고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찍어주시면 이따가 전화할게요.
3: 네, 지금 내가 불러드릴게요.
0: 아니 부르면 안 돼요. 여기 개인 노출되니까 문자로 찍어주시면 네, 딸 성함하고 전화번호 찍어주시면 저희가 전화하겠습니다.
3: 네 알았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예. 와
0: 자,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1: 네, 따님을 위해서
0: 따님을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시간이 닿는 대로 전화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네. 다음 분 이분한테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1: 네.

0: 5686번님.
1: 9686번님.
0: 네.
1: 정답 맞춰주셨고, 요즘 교회 안 나가고 있다고. 회의를 느낀다고 하시네요. 자, 9686번님도 오늘 처음 문자를 주신 분이십니다.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식 PD입니다.
2: 예.
1: 방송 듣고 있었죠?
2: 예.
1: 지금 교회 얼마나 안 나가고 계세요?
2: 조금 됐는데.
1: 조금 한 5년 됐습니까? 코로나?
2: 예, 아니요. 그러면 몇 개월 됐어요?
1: 몇 개월 됐어요?
2: 예, 예.
1: 계시는 지역은 어디세요?
2: 부산이에요.
1: 부산. 자, 보니까는 뭔가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2: 극동 방송은 매일 듣고 있는데
1: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어떻게?
2: 오래됐어요.
1: 오래됐습니까?
2: 제가 전파 선교사도 했었는데.
1: 전파 선교사도 했었습니까?
2: 예, 했었어요.
1: 예.
2: 예.
1: 그렇구나.
2: 근데 제가 망했거든요.
1: 아, 사업이 일하시는 게.
2: 예. 예.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1: 아, 그러다가 그렇구나.
2: 못했어요.
1: 그 어려움과 지금 교회 안 나가고 계시는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2: 여러 가지로. 예.
1: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9686번님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저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잘 못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또 9686번님 부르고 계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면 한번 순종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9686번님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손 내밀고 계시니까, 한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9686번님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면은 선물 드리는 거 알고 있죠?
2: 네, 다 알아요.
1: 다 알죠. 네. 혹시 선물도 다 아십니까? 선물도?
2: 알아요.
1: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2: 아니,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1: 그건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럼 네, 제가 부를게요.
2: 아니요. 제가 이래 전화 오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넣었거든요.
1: 예예.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나에서 메이플 활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요?
2: 레모나.
1: 레모나. 레모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9686번님.
2: 네.
1: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된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용기 내셔서 교회를 다시 나가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고, 그게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또 교회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알겠죠?
2: 예.
1: 자,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결단의 기도.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2: 예.
1: 네.
3: 9686님, 제가 같이 기도할 때에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현실이 막막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또 전화 연결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성도님의 그 답답한 부분들 또 회의감 드는 부분들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저를 따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3: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저를 구원해 주시고
3: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모릅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2: 아멘.
3: 아멘. 아이고.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우리 9686번님. 예. 오늘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에 이번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이번에 한번 꼭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2: 알겠죠? 네.
0: 예.
2: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0: 감사합니다.
2: 네. 네.
0: 감사합니다.
2: 네.
3: 네.
2: 야, 예.
3: 아이고. 네.
2: 자, 목사님 오늘 이렇게 첫 출연인데.
4: 와.
2: 네, 참 신기하고 감사하죠.
4: 네.
2: 막 웃다가 우리는 갑자기 울고
3: 네.
2: 울다가 웃고 막 이래요.
4: 네, 정말 참, 저도 울컥했네요.
2: 그러니까요. 참 신기하고 감사한 네, 방송입니다.
3: 정말 필요한 전화 연결이었던 것 네. 같아요, 진짜.
2: 자 이번에는 우리가
3: 네.
2: 무교라고 보내신 분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3: 정답을 잘 맞춰주셨어요.
2: 네. 네. 자 어떻게 무교로 네. 이렇게 보내셨는지.
4: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2: 8613번입니다.
3: 네,
2: 8613번님. 아 방학 무교라고 쓰신 거 보니까
3: 네.
2: 아마 거의 무교나 다름없는 방학이다.
3: 네.
2: 어렸을 때 한두 번 갔던 분들 예, 이런 분들 같은데 자 일반 전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8613번님.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 안 받으면
3: 네.
2: 한 번 또 하면 돼요.
3: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2: 자.
4: 아, 8613님 꼭 받아주세요.
2: 네. 간절해지죠 목사님.
3: 네. 네. 이 시간이 굉장히 간절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3: 정말
2: 조마조마하면서 네. 간절해집니다.
3: 이 통화음이
2: 제발 좀 받아주세요. 네. 막 이런 마음으로 주여 주여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도 막 안 받으면 막 마음속에 탄식이 주여. 아유 안 받으시네. 뭔가 예 네. 상황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3: 네네.
2: 자 그러면 다음 분 다른 분 한번 오 이분은 옛날 네. 기억이 많으신 분이시죠.
4: 어린 시절 기억이 네. 있네요.
3: 자,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가 생각난대요. 우리 그러니까. 오늘 꽁트 들으시면서 야, 그 추억들을 막 하시고
2: 자, 네. 전화 연결이 안 됐는데 다시 한번 네, 시도를 해볼게요.
3: 한번 할게요.
4: 우리 2026번님 꼭 받아주세요.
3: 네.
2: 아내하고 지금
3: 네.
2: 지금 일하고 계신
3: 일하고 계셔서
4: 그러실 수 네. 있겠네요.
3: 자, 시도 가네요.
2: 지금 재래시장에서 아내하고 지금 일하고 계시네요.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자 2026번님 어디 시장인지 모르겠지만 재래시장에서 네. 지금 아내와 함께 채소 장사하고 계신다고 네. 했어요.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손님이 지금 없어야 되는데 손님이 말 걸면 안 되는데 이거.
3: 네.
2: 아 이거 자 분명 아내하고 같이 방학일 거예요.
3: 네.
2: 아 3박 4일 동안 봉사 활동도 했다 그 시절. 그러니까.
3: 네, 그때 그 시절 여름 성경학교 그 시절이. 아.
4: 추억이
3: 굉장히
4: 있으신
3: 거죠.
2: 한
3: 네.
2: 번만 더.
3: 한 번만 더.
2: 모르는 번호 받아주세요.
3: 네, 받아주세요. 자, 이제 손님 가시고
4: 네. 주소 모고 있습니다.
3: 네, 2026님. 네.
2: 아유, 안 받으시네요.
3: 아유, 너무 아쉽죠.
2: 안타깝습니다.
3: 네. 너무 아쉽네요.
2: 자, 그러면. 다음 분.
3: 자. 다음 방학 분. 15년. 네.
2: 15년이면 좀 길어요.
3: 네.
2: 3356이죠?
3: 네.
2: 3356번.
4: 3356번.
2: 3356번 님. 자, 3356번 님 꼭 좀 받아 주셔야 됩니다.
3: 자, 받아 주세요.
2: 네. 아. 주여.
5: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예. 자, 우리 3356부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인이 지금 네, 15년 네. 방학생 받...

0: 맞나요?
1: 네.
0: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1: 운전 끝나고 지금 내렸어요.
0: 아, 지금 잘 내렸어요? 내렸다. 혹시 택시 타셨나요?
1: 아니요. 자가용 타고.
0: 자가용 타고 이제 내리셨어요. 어느 지역이십니까?
1: 김포요.
0: 김포. 김포. 자, 방학 15년 맞죠?
1: 네.
0: 언제부터 이 방송을 듣고 계셨습니까? 극동방송.
1: 한 20년 됐죠?
0: 아, 오래되셨구나. 오늘 이렇게 방학이라고 문자 처음 보내보셨나요?
1: 네.
0: 오. 오늘 딱 드디어 이제 마음은 좀 열고 네. 용기 내셨구나. 자, 우리 3356번님. 우리 선물 어떤 거 있는 거 아시죠? 아까 제가 한 번 더 불렀는데. 예? 안다고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떤 선물인 줄 아시죠?
1: 압니다.
0: 아, 자, 어떤 거? 거기서 어떤 거?
2: 받고 싶으신 거?
0: 네, 거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레모나.
0: 레모나.
3: 오늘 레모나 인기네요.
0: 아니, 보니까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예? 네? 아, 제가 다시 불러드려도 돼요, 진짜. 불러드릴까요?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가 있거든요. 그래도 레모나? 그래도 레모나?
1: 네.
0: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레모나. 자, 오늘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1: 네.
0: 어떻게 오늘 이렇게 문자를 보낼 생각을 하셨어요?
1: 나도 모르겠네요.
0: 그렇죠. 내 힘과 내 지금 어떤 그 머리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3356번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손 내밀고 계시네요. 응? 사인 보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극동방송을 20년간이나 들으셨다고 하면은 15년 동안 갈까 말까라는 고민들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렇죠?
1: 그래도 전파 선교사는 계속 하고 있어요.
0: 전파 선교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새끼라도 네. 자주 들으시고요.
1: 네.
0: 자, 오늘 딱 결단하시죠. 용기 내시죠, 우리 3356번님. 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인사하고요. 목사님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시죠.
1: 안녕하세요, 목사님.
2: 네, 반갑습니다. 3356번님. 아, 방학이 15년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 시즌을 마련했는데 이제 개학도 오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3356번님도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개학을 결단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저와 함께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2: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2: 고백합니다.
1: 앞으로
2: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아멘.
0: 자, 우리 3356번님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0: 너무 잘하셨고요. 혹시 이제 이번 주부터 가시면 교회를요.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되나요?
1: 네, 가까운데 몇 번 뛰고 그랬는데
0: 네.
1: 마음이 안 닿았고.

0: 그러면 저희가 좀, 교회를 좀몇 군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1: 뭐 그래도
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에 있는 건강한 교회들, 집 근처에 있는 교회들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용기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0년 동안
1: 감사합니다.
0: 들으셨다는데 전파선교사도 되시고, 다음 주 제가 꼭 드디어 갔다 왔습니다. 계약했습니다. 그 문자 제가 꼭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와, 오늘 통화 연결이 너무 잘된것 같아요, 진짜.
0: 그니까
2: 네.
0: 네. 이게 오늘 통화됐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원시원하게 말은 안 하고 못하고 있지만 뭔가 막 생각하는 게 느껴지고 막
2: 그래요.
0: 고민하는 게
2: 그동안
0: 느껴지고
2: 고민하고.
0: 그러니까 뭔가 좀 진심이 좀 느껴져요.
2: 맞아요.
0: 네.
2: 맞아요.
0: 그냥 뭐 대충 막 갈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
3: 맞아요,
0: 이런 분들이
2: 정말
0: 정말
2: 많이
0: 가시면
2: 고심하고.
0: 정말
2: 네.
0: 잘 가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야속합니다.
2: 야속.
0: 한두 명만 더 하고 싶은데.
2: 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0: 그러니까
3: 벌써 시간이
2: 나
3: 이렇게
2: 집에
3: 되었네요.
2: 가기 싫잖아. 아, 진짜.
0: 아까 눈물로 기도하신 분.
2: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0: 네.
2: 문자 주시고 힘 주시고
0: 그러니까.
2: 위로해 주시고. 아,
3: 많은 분들이 또 힘내시라고 네. 응원해 주시네요.
0: 사업이 힘들어 방학하신 분 힘내시길 기도합니다라고.
2: 네.
0: 눈물 난다고
2: 네.
0: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주셨네요. 아우 그 택시 이동하면서 듣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
2: 와.
0: 않고 있다는 우리 3535번님 제가 마지막으로
2: 네.
0: 꼭좀 전화하고 싶었는데
2: 네.
0: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방송 끝나고
2: 네.
0: 저희가 오늘 방학생 무교생들 꼭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물 다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방학 무교생들. 자,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목사님 어떠셨어요?
3: 아유,
0: 예?
3: 긴장하는 바람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0: 예.
3: 하지만 또 정말
2: 네.
3: 진심으로 또
2: 네.
3: 방학하고 또 돌아가고 싶은 자들과 통화하면서
0: 예.
3: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를 느낄 수 있는
0: 네.
3: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아까 어떤 분이 목사님 파병생 너무 좋다고. 네, 또 대타라는 뭐 단어도 많이 쓰지만 또 파병.
2: 아유,
3: 네. 감사합니다.
2: 네.
0: 조만간 또 파병 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네. 자, 여산중앙교회 윤찬영 목사님 그리고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웃기웃거렸던 분들 고민했던 분들 주님 손잡고 꼭 일어서십시오. 이찬양 보내면서 조현출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암송의 영적 유익과 능력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 암송은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암송의 유익과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 성경 암송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를 나눴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 암송은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물론 이것들도 신앙생활이 아주 유익하고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자라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약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이 풍성하면 믿음도 견고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 암송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외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믿음을 세우는 가장 실제적인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흔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장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환경입니까? 경험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들음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담고 있는 의미는 계속해서 듣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한 번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자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육체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다 해도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됩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주야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믿음을 바쁘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봅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먼저 밀려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염려가 앞섭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잊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함도 잊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깊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은 좁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낭떠러지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계속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래를 바라보지 말고 아빠를 바라보렴. 아빠를 쳐다봐야 돼. 아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길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집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성경 암송은 환경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된다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무조건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감정에 불과합니다. 말씀이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늙었습니다. 사라도 늙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 새로운 체험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시 붙들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은 그 일을 도와줍니다. 암송한 말씀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줍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앞둔 성도들이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라고 말하다가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떠오르면 금세 마음이 달라집니다. 장래의 슬픔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약속을 붙드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0: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둔덕교회 천대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53-1004번, 653-1004번 여수 둔덕교회나 061-659-3800번, 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다니엘서 1장.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의 출현입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승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는 현장을 지켜본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투철한 신앙심을 유지하고 보다 낙관적인 역사관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멸망으로 여호와의 주권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묵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특징을 4명의 대선지서에

중요한 사상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건설입니다. 대상은 유다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예언 기간은 BC 740년에서 BC 681년입니다. 주변 상황은 아수르의 위협입니다. 종교적인 상황은 의식의 영역과 일반적인 삶의 총체적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레미야서의 주제입니다. 유다의 패역의 현 경고입니다. 대상은 유다 안에 있는 백성들과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이 대상입니다. 예언 기간은 BC 627년에서 580년입니다. 주변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위협과 포로의 상황으로 종교적인 상황은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으나 한시적이고 다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주제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대상은 바벨론의 포로들입니다. 예언 기간은 BC 593년에서 597년입니다. 주변 상황은 바벨론 포로의 일부이고 종교 상황은 불순종과 반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대상은 유다의 백성들과 이방의 포로들입니다. 예언 기간은 BC 605년에서 530년입니다. 주변 상황은 바벨론 포로이고 종교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을 불신함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역사적인 배경. 8절에서 16절 다니엘의 신앙적인 삶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느부갓네살 왕과 대면하는 세 친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BC 605년 왕족과 귀족들의 일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제1차 바벨론 유수 사건입니다. 당시는 아버지와 동생이 있어 유다의 18대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 3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단순한 역사적 기술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절개를 지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인상 깊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에 적용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안락하게 살려는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체의 타협을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황금만능주의와 인본주의와 횡행하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첫 번째 다니엘이 등장하는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인물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지평위에 세우기 위해서 빠른 템포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성장 배경이나 세 친구들의 자세한 이력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된 과정만을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유다의 상황입니다. 3절에서 5절 바벨론의 대유다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출현을 알립니다. 사상적 특징을 알아보죠. 첫째 1절과 2절입니다. 부정적인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절정은 예배 장소인 성전이 수탈당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건한 백성들은 이러한 사건을 접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의 기구가 탈취당하는 사건을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음을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유일한 섭리자이십니다. 둘째, 3절에서 7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힌 것은 그들이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런 일도 수행할 수 없는 형편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차질없이 진행시키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낸 사건에서 웅변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극적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백성을 구원해

하셨습니다. 8절에서 16절입니다. 바벨론 궁에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바벨론의 동화 정책에 대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저항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은 왕족 및 귀족 중 일부 청년들을 선별했습니다. 왕궁에서 교육시키고 바벨론의 사상과 풍습에 동화되도록 유도하고 제국을 동의 없이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모두 물리치고 오직 신앙과 율법의 규례를 추종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물과 채식만을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왕의 진미에서 나오는 고기는 피를 뿌려서 잡은 고기이거나 부정한 동물의 고기 또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율법의 규례를 지키고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첫째, 8절과 9절. 성도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라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세상적인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자세는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제시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생활하려는 결단이나 일체의 타협을 거절한 것입니다. 둘째, 10절에서 16절.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과 채소를 먹으며 성결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를 먹고 지낸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얼굴이란 단지 신체의 일부분에 속하는 표면적인 얼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적인 신앙심에서 비롯된 외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축복과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발탁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놀라운 지혜와 총명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하신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내용이 꿈을 통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몽을 통해 존귀한 위치에 오르게 되는 예비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의 근원을 밝힙니다. 18절에서 21절, 왕과 대면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가 월등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의 특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7절,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소년들의 지혜와 총명은 선천적인 재능이나 후천적인 교육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의 결과입니다. 잠언 1장 7절,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말미암는다.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혜를 추구해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19절과 20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우월합니다. 20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는 당시 바벨론의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적인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우월합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리켜 없어질 간론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 신적인 지혜에 대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아무리 지혜를 추구했어도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지혜로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0: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자신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로 이해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기회를 얻었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우연의 연속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삶의 모든 순간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첫 곡, 송정미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그리고 크록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이 소리는 전남 담양군 중록원에서 들려오는 대나무 숲의 소리입니다. 대나무 숲 바람보다 시원하게 우리 마음에 불어오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첼로에 주는 저산 밑에 백합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공인연이 노래합니다.

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준비했습니다.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 내려오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성도는 목적 없이 떠도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택되었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속되었으며 성령의 인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광양 사랑의 교회 최영희 집사님이 낭독합니다.
1: 형제들아,

0: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곤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 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녹후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동화여자중학교 교모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국동제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대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9975, 3165-9975번으로 연락하십시오.

0: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3: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아멘. 예, 신 괴테는요, 가장 유능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요. 어떤 일들을 보면서도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느냐, 또 친구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내가, 또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도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요, 그 배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배움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움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에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지요. 그래서 배웠으면 그것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고 그것이 그 배움이 내 속에서 변화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배움의 목적이고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배움을 통해서 미래와 새로운 삶의 도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배움은요, 도전과 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과 의지를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늘 배우면서 성장하고 늘 배우면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교과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배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 닮은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책도 읽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고 책과도 같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 표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내가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구나, 내가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구나,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평생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도 지식의 대상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은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성숙함이 어디까지입니까? 4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완전히 주님 닮은 모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장성한, 이 말은 키가 자란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이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키가 자란다, 이게 바로 장성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분량이란 말은 척도란 말입니다. 자라는 말이고 범위라는 말이고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성숙,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된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최고의 성숙도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생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다시 갓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영적인 성인이 어른이 될 때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리 어린아이가 귀여워도요, 아무리 내 자식 어린 생명이 손주가 귀엽고 아무리 지금 내 어린 자식이 귀엽고 사랑스러워도요,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대로라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 어린 아이, 3살, 4살 아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성장하는 그냥 과정으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귀여워도, 아무리 사랑스러워도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도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 말하는 것도 똑같고 내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말씀 잘못 배우고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자꾸 변화되어 가야 돼요. 어린아이는 약합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죠. 그래서 자꾸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을 자꾸 길러야 되고요.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다리에 힘이 생겨나고 근육이 힘을 얻고요, 뼈가 자라가고 뼈가 굵어지고 힘줄이 더 강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일어서고 또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한 발 뛰다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잘 걷게 되고, 잘 걷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뛰게 되고, 이게 바로 성장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집니다. 사탕 하나 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지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작은 어려움에 잘 넘어집니다. 믿음이 어리다 보니까 작은 어려움에 잘 넘어져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다니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다니다가 친구로부터 먼저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좀 실망하는 게 있으면 교회 안 다니려고 합니다. 예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요? 어리다 보니까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아직 믿음이 어리구나. 내가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옆에서 함께 있어야 될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혹은요, 거짓 교사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교활하게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도 잘 속아 넘어갑니다. 이단들 말입니다. 이단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잘 흔들립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요, 자꾸 거기 따라갑니다. TV에 나오면 그게 다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거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는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아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아는 것에 반대되는 것들, 자꾸 그런 것에 마음이 뺏기고 자꾸 그런 것에 시선을 뺏기고 자꾸 그런 쪽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어리다 보니까 뭔가 또 풍선 파는 데 있으면 그리 쫓아가야 되고,

솜사탕 파는 데 있으면 쫓아가야 되고요. 이게 자꾸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지금 다른 데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보이면 자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요동한다는 말은요, 조타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그 방향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이게 바른 것인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잘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혹을 잘 받고 잘 넘어지고 잘 끌려다니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자라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져 가서 예수님 닮은 강하고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파도가 거세게 밀려와도요, 능히 그것과 맞닥뜨리고 그냥 부딪히고 도전하고 넘어가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교회 와서 친구로부터 실망하고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는 유일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그분의 인격이 어떤 분인지, 성품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배웠으면 그 길을 따라가자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라는 겁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말은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요, 약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자세히 알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먼발치에서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그냥 대충 보니까 그냥 그렇게 존경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요,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은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인격은 온유한 인격이고 성품이 온유하고 그분은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배우자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이 하루는 비서관을 채용하는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개받은 사람을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왜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삶이 얼굴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게 그의 얼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볼 때 그 사람은 그러지를 못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의 삶이 그의 얼굴에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 할지라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면적인 인품에서 나오는 얼굴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인 겁니다. 그 얼굴은요,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내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얼굴, 내 얼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이 바로 내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왔던 것, 내가 해왔던 것들, 내가 말했던 것들, 내가 행동했던 그것들이 바로 내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내 성품과 인격이 바로 내 얼굴입니다. 세월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진 내 인격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 닮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 닮은 성품과 인격과 삶과 얼굴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 중고등부 아들이 와 있는데요, 정말 귀한 모습이죠. 이럴 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훌륭하고 하나님 정말 멋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예배자로서 살았습니다. 예배를 우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기도 생활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겠어요? 없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인정하고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지혜가 되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사랑,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정직하심,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 그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기도가 안 되지요. 어떻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완전한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이 되는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현상에 관심을 두지요. 나타나는 현상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새벽 4명에 기도하셨으니까 새벽 기도해야,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철야 기도해야 되고 밤새워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잘 될 줄로, 그러면 복 받을 줄로 그렇게 믿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나 장소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 목적에 맞추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벽이라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의 의미는 새벽이라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날이 어둡냐 날이 밝았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요, 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오늘 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말은 이 하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오늘 온종일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내 하루의 첫 시간, 첫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하는 게 이게 새벽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 시간이 새벽 3시든지 4시든지 5시든지 7시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루를 의탁하고 내 하루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로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내 하루의 첫 시작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 이 하루의 시작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의 의미는요, 밤을 새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세울 철자죠. 세울 철자. 철야, 밤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이 철야 기도의 의미는요, 밤을 새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밤을 새우서라도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가 던지겠습니다. 나에게 또한 필요한 힘을 내가 공급받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간절함에 있습니다. 이게 철야 기도의, 밤새워 기도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를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함으로

0: 밤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했고요. 그 뜻에 순종해가지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면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게 확신이 들면요, 그냥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맨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점점 더해져가고 기도의 수준도 점점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가 어린아이 때는요, 기도의 깊이도 수준도 낮지요. 늘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밥 달라고, 사탕 달라고, 그냥 그 정도 요구하지요. 그러나 자라면서 요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거 생각하지요. 기도의 깊이와 수준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게 바로 기도의 수준입니다. 기도의 깊이입니다. 주님처럼 매일 기도하고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 결과는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당신도 사셨고 인류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회복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고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은요, 바로 목숨 바친 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었지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목숨까지 바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역시도 역시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배우고 들었으면 아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되고 은혜도 더 풍성하게,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의 마음과 목적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섬김과 봉사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것은 바로 목숨 바친 섬김이었습니다. 그 섬김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목숨 바쳐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편하면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서 있다가 앉고 싶습니다. 그러면 앉으면요, 또 좀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지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다 보면요, 마음도 육신도 영혼도 약해져 가고요, 결국 병들어 갑니다. 그러기에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 수정로 교회 김종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64-654-0434 여수 수정로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여수 3.1교회 김대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은혜를 베푸사 이곳의 사람들을 위해 교회와 선교사를 보내시며 복음을 증거케 하셨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주신 모든 복들과 이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복주셨음을 기억하며 이번에 전남동부 지역에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사랑 축제를 하는데 주님 이 일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0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주님이 하신 일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보여질 때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오고 가는 길들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 행사의 모든 시종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우리 참석하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며 이 나라에게 허락하신 복을 헤아려 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기억하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기억하소서. 우리로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곳곳에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파도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 파도 소리가 더 시원하게 들리는 건 그만큼 날씨가 더 덥기 때문이겠죠. 이 시원한 파도 소리처럼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시원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곳곳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죠.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기도 하는데요. 시편 41편 12절 또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작동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극동방송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 이어서 보내드렸는데요. 송정미의 오직 주만이 그리고 다윗과 연하단의 찬양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앞서 시편 62편 1절 말씀 나눴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요즘 나라사랑 축제 준비하느라 저희 직원들 여념이 없는데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행사 준비에 많은 도움들이 필요한데요. 뭐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 행정적인 부분에서 여러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정확히

정확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필요에 맞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게 사실 우리 삶의 문제에서도 적용이 되잖아요.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성경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또 연약함을 그래서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견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만 가지 이유,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함께 들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한국교회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시리즈로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 제2화 함께 들으실 텐데요. 세 명의 선교사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하시죠.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2화 세 명의 선교사

0: 1885년 조선에 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생김새나 말투는 물론이고 생각과 문화까지 전혀 다른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어느덧 12월 조선에서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리고 의료 선교를 시작한 스크랜튼까지 세 명의 선교사와 신자들이 예배당에 모였다. 풍금 소리가 조용히 예배당 안에 채운다.
1: 마, 어찌리 요르쿠룽 예쁜 소리가 난데.
2: 그 아직도 모르는가? 저기 안짝에 쪼까난 간낭쟁이들이 들어가서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내는 것이요.
1: 아, 참말로? 아, 진짜요?
2: 아, 그렇다니까. 저기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불러라 하고 건반을 누르면은 그걸 보고 얼라들이 부른단게.
1: 얼라들 잡아먹는다는 게 저건가 보네.
2: 아, 그렇지.
1: 아이고, 아이고.
3: 그만요. 진짜긴 뭐가 진짜요? 에? 자네는 그렇게 당하고도 또 속아? 저건 선교사님이 조선 올 때 가지고 온 오르간이요. 악기라고, 악기.
1: 오르간? 악기?
3: 하여튼 이 사람은 잔에 놀리는데 재미가 붙었어.
1: 아이고 참.
2: 아니요, 진짜요. 밤되면은 저 얼라들이 나와서 아유 살려주세요 하고 돌아다닌다니까.
3: 그만요.
1: 아이고 참.
3: 안 그래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그랬어.
2: 알겠어 알겠어. 농 한번 쳤다가 내가 먼저 초상 치겠어 아주. 아이고 아파.
4: 자 여러분, 오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연습한 곡입니다. 고요한 밤 고룩한 밤이에요. 듣고 같이 불러볼까요? 고요한 밤 거북한 밤.
2: 선교사님, 그 거룩한 밤인가요? 거북한 밤인가요?
5: 아이고, 거북한 밤이래잖아.
3: 당연히 거룩한 밤이지. 이런 좋은 날이 왜 거북해?
6: 언더우드 목사님, 발음이 특히 거북해요. 목사님, 계속 고루하고 거북하면 모두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4: 알겠어요. 발음 연습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그럼 스크랜튼 목사님과 함께 불러주시겠어요?
6: 좋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불러볼까요?

0: 아, 거북한 밤이라니 정말 아찔했습니다. 아, 발음 연습을 매일 하는데도 어렵네요.
1: 아, 이 정도는 약과죠. 저는 설교 중에 서로 축복합시다 말하려다가 아이, 서로 축구합시다 아이, 그러자 사람들이 저한테 막 공을 차는 신호를 막, 아, 이런 신호까지 하더라고.
2: 아, 저는 지난번 진료하고 나서 의료 처방전을 써줬어요. 그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제가 무슨 병입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소화불량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시길래 그냥 손을 잡고 걱정 마세요. 내일 다 나을 겁니다. 말하고 나서 크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정말 다 나았다고 신기하면서 10명을 우르르 데리고 오더라고요.
0: 아, 하나님께서 실수도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군요.
1: 그럼요.
3: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과 가까워지고자 문화도 음식도 언어도 열심히 배웠다. 하지만 익숙지 않은 발음과 행동은 매번 뜻밖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선교사들을 더 친근하게 보이게 했다. 그렇게 조선 사람들도

0: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화로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이야기가 무르익던 그때 아펜젤러가 조심스레 말을 꺼낸다.
1: 미국도 춥지만 조선의 겨울바람은 유독 차갑게 느껴지네요.
2: 고향이 그리워서 그럴 겁니다. 크리스마스라 더 그럴 거고요.
1: 맞아요. 아휴, 이맘때면 칠면조를 하느라 정신없었는데.
2: 제 고향에서는 크리스마스면 마을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앞 가장 큰 나무를 장식했어요. 사람들 마음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트리를 만들었었는데
1: 오늘은 더욱 그립네요. 고향 사람들, 음식들. 원동수 목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3: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전에 먹은 음식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2: 장티푸스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의사지만 저도 병 걸리면 여기선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요.
1: 맞습니다. 저도 몇 번을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조심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아내가 아픈 것보단 제가 아픈 게 낫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편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2: 맞아요. 내가 고생하는 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 아프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가족들 고생시키는 못난 가정이 되는 것 같아 힘들죠.
3: 맞아요. 솔직히 하루하루가 전쟁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내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과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괜한 나 혼자만의 욕심이 아닐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1: 그래도 오늘 연합예배를 보십시오. 두 명만 있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꽤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분명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은 저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시 못 느낄 뿐이죠. 언더우드 목사님, 목사님이 여기 함께 계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조선에 도착할 때 그때 배 위에서 함께 기도드렸던 것을 아직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작은 희생이 이 작은 조선 땅의 복음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씨앗이 돋아나 기독교를 접한 신자들이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용기 잃지 맙시다.
3: 목사님의 말씀 격려가 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예수님 나신 날 이렇게 함께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요.
4: 자, 이건 제가 목사님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1: 예? 선물이요? 아유, 감사합니다, 스크랜튼 목사님.
4: 어서 풀어보세요.
0: 스크랜튼 목사는 작고 예쁜 포장 상자를 하나씩 건넸다. 아펜젤라와 언더우드는 상자를 열자마자 함박 웃음을 터뜨린다.
4: 이거.
1: 야, 이거.
4: 아, 기억나시죠? 미국에서 베이크빈 통조림입니다. 아, 이거로 오늘 요리를 해보려다가 그냥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3: 아, 진짜 먹고 싶었던 겁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1: 아이, 통조림 하나에 모든 고민이 사라진 표정입니다.
3: 예, 맞습니다. 이 통조림 하나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위로가 됩니다.
4: 정말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작은 희생이 땅의 복음이 씨앗이 되게 하소서.
1: 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0: 화로불의 따스한 비달에 새 선교사의 얼굴엔 감사와 감동의 미소가 피어오른다.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2화 3명의 선교사 출연 임황건, 김효섭

방송 썸머 스페셜.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0: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나라사랑축제가 이제 2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직원들 하루하루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마음도 분주해지고 또 준비하느라 손길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십시오. 네, 진남 실내체육관이 넓은 것 같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좌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늦으시면 좌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선착순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귀한 공연이고요. 또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예,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전남 여수 또 순천 광양 이렇게 전남 동부 지역에서 볼 수 있다는 게 큰 복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이 콘서트, 이 공연이 카네기 홀에서도 공연이 됐고요. 또 케네디 센터에서도 공연이 됐던 그런 종합예술 콘텐츠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콘텐츠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꼭, 예,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축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사랑축제 실황 가운데 한 곡을 골랐는데요. 나라사랑축제에서는 찬양도 불려지지만 아이들이 동요나 또 건전가요를 부르면서 퍼포먼스를 펼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하나로 만들었던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 곡을 들으니까 나라사랑 축제에 더 기대감이 생기시나요? 네, 나라사랑 축제.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어 찬양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84강 국문성경번역과 보급으로 민족문자가 정착된 이야기입니다. 한문의 굴레를 벗어나서 국문사역 노력은 개신교 이전 천주교 교리 번역부터 시작되지만 오랫동안 박해로 인하여 교리 보급이 되지 못하여 한글 대중화에 공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성경 번역은 잊혀가고 있었던 민족문화의 재발견 그리고 정착에 대단한 공헌을 하지요.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어학선생 이응찬, 그들의 친구 백홍준, 김진기 협력으로 1875년에 시작하여 1882년에 출판된 누가복음 번역은 문법서 없는 상황에서 근대 국문학 형성의 선구자적 사명감당이 됩니다. 일본의 단기 유학생 이수정이 1884년 마가복음 한국어 번역 역시 민족문자 보급에 큰 기여를 하지요. 그래서 초기 개신교 선교사와 성도들의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하여 그 시대의 국문학자 김윤경은 1933년 조선문자급 어학서란 책에서 기독교 진리 전도하기 위한 성경 번역, 남녀노소에게 기독교 진리 보급을 위한 대중적인 한글 교육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발휘함에 큰 공적을 끼치게 되었다 높이 평가합니다. 최근에 K컬처로 한국어가 세계적인 언어로 각광받는 거 벌써 이미 90여 년 전에 이런 평가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 당시 문맹자가 90%였는데 성경 보급으로 1930년 문맹자는 50%, 기독교 문맹자는 25%에 불과할 정도로 이 대단한 이 한글 번역 성경이 민족 문자 정착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주향교회 라양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빌립의 질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예수님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과 동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가르쳐주던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요한복음 강해를 보면서 오늘 14장에 보면 제자들의 그 엉뚱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있었죠?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엉뚱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뒤이어 도마라고 하는 제자의 질문 역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은 다소 엉뚱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제자도 또한 예수님 앞에 조금 다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 앞에 이러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구원

하늘로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는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될까요?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그것도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가 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가, 그건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더니 제자들 역시나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질문하고 묻는 이 물음을 통해서 보면 그들 역시 그들과 별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 복음,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도 진정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이유를 몰랐던 그들 역시 자꾸만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지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가지는 생각을 가감없이 말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그런 행하는 일들을 어리석게 보았을는지 몰라요. 뭐하러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보내서, 그것도 내가 특별히 죄를 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겠다니, 참 그거 어리석은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가치를 그렇게 이해하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지혜고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말하려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큰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질문 속에서 본질적인 인간이 찾아가야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며, 베드로의 엉뚱한 질문, 도마의 엉뚱한 질문, 오늘 빌립의 이 엉뚱한 질문 속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놀라운 위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 집사와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두 사람의 동명이인이 있지만 오늘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4장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자, 세 번째 빌립의 이 엉뚱한 질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며요? 뭐 하나님께로 간다며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다소 엉뚱한 질문 같은 이 질문 속에 어쩌면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질문이 있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존재의 질문을 묻고 있는 겁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질문이 지금 빌립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인간은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신은 있는 것일까? 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우리는 많이 늘 궁금해합니다. 유독 우리 인간은 왜 많은 피조물, 생명을 가진 많은 존재들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이 왜 그 신의 존재에 대한 궁금함이 그렇게 있을까요? 우리 집에 예쁘게 키우는 강아지 한 마리가 나한테 나 밥 주는 아저씨 신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본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역사 이래로 인간 외에는 그 궁금함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인간은 많은 생명체 가운데 유독 인간만큼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할까요? 여러분, 단순히 이 물음은 신의 존재만을 묻는 궁금함이 아닙니다. 나의 존재, 나는 누구인가? 이 땅의 한 인간으로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불현듯 일어나는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의 시작으로부터 신의 존재의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 물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있는 것일까?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 그러면 그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인간의 생각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질문은 신을 찾고자 하는 질문에서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자 하는 질문에서 이 물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보면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더욱더 오리무중입니다.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궁금해서 네 빌립에게 네가 나를 봤는데 네가 나를 본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어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 빌립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나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게 무슨 말인고? 우리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문장을 통해서 그 물음의 진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고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했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제자들은 소통하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한 지가 여러 시간 여러 날인데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 묻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삶에 신적인 삶이 있었다는 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사람이셨던 예수님, 그에게는 신성이신 하나님 바로 그 본체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는 기억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라든가 오병이어의 사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열두 광주를 남겼던 수천 명을 먹였던 그 사건, 그리고 많은 고통과 육체의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을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연마저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거기에 분명히 신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내게로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음을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는 이 문장입니다. 나를 본 자, 예수를 본 자, 너희가 제자로서 나를 본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를 본 자, 예수를 바라본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랑 종종 가까이 하면 할수록 친근함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연약함과 부끄럼들이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실망이 많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소위 그 신비주의 컨셉을 가지는 이유가, 아이고, 막 나는 그 탤런트밖에 몰라서 이영애는 막 뭐냐 산소만 먹고 살아가지고 막 콩나물에 비빔밥 팍팍 비벼서 안 먹는가, 뭐 화장실도 안 간대,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 신비 컨셉을 하는 이유는 그 애들은 그것 때문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자꾸 흠이 보여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부부도 세월이 가면 흠이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사랑만의 능력이라는 건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을 덮어내고 이겨갈 수 없다는 걸 살아보니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철학 공부 안에서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성경이 왜 사랑만이 능력이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미웠던 그 옆에 옆구리가 어느 순간 미움이 정이 되어 사랑의 마음이 싹트니 불쌍히 여겨지고 어느 순간 이뻐 보이기까지 하는 이 알 수 없는 인생의 삶의 스토리, 사랑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간의 냄새나고 추악한 모습은 가까이 갈수록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망은 커지고 기대는 자꾸 더 이제 낮아지면서 인생이 힘들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신적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분의 모습

뚝에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서 어떤 이는 감동도 받고 어떤 이는 우리에게서 예수 사랑을 발견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본래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할 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우리에게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 사랑을 느끼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권세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큰일이 작은 일로 보이게 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보이게 하는 놀라운 신비한 일을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죽인 그 애를 내 자식으로 품는 사랑의 원자탄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것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 이 권세가 무엇을 누리는 힘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받는 그 힘의 능력이 나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안에서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흠이 있고 냄새 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사는 것이라. 나는 없고 예수가 살아있는 이 신비한 연합의 비밀.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 시대에 바울의 후예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시 좋은 집안, 참 착한 가문에서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원래 나는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 속에 예수가 들어오니 영접했더니 그 권세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나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람은 인간이 신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부터 우리가 한번 던져봅시다. 이건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은 절대, 인간은 절대 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시공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은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존재를 우리가 보고 만날 수 있다는 건 궁극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은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죽는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러니 인간이 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모세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는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보면 죽는 거야. 여러분, 본질상 우리는 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일까요? 오직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안다고 말하는 건 교만함의 극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계시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날 동안 그를 지속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는 사람, 베푸는 존재.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궁휼 때문에 산다고 생각해요? 선하셨기 때문에요? 의로우셨기 때문에요? 원래 본래 마음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큼 좋으신 분이셨기 때문에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이 주권자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궁휼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얼굴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본문에서 반복되는 세 가지 동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이해할 때는 그 문장에 반복되는 어떤 동사들이 꼭 있거든요. 여기에 집중할 때 문제가 잘 풀려요. 오늘 여기 본문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문장들이 있는데 알고, 보고, 믿으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알고, 보고, 믿으라. 무엇을 알아라는 말이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으라는 말일까? 여러분, 여기 안다라는 말, 이건 단순한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아는, 정보로 아는 그런 거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원래 이게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갈까? 우리는 예수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보로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우리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분을 떡으로 여기고 먹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가는 신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그와 예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단순한 지식과 정보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기억을 여러분의 삶의 간증으로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야?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분이야.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하십니까?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할 때 그분 이름으로 기도해. 그거 이상 이해도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당신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잠시 정적이 오른 후에 눈가에 눈물 한두 방울 정도는 떨어질 수 있는 경험이 있는 분, 그분이 예수여야 합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 참 할 말이 많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만남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분입니다. 해안가의 길을 걸어가 지쳐있는 나의 그 걸음을 뒤돌아볼 때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이신데 내 발자국이 어디 갔을까? 나를 업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국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동행하신 예수 만남의 사건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알미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본다라는 게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형태를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깊이까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만남의 체험이 있을 때 드디어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0: 사는데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나는 참 예수님을 늘 보고 사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분을 알아가는 그 은혜의 통로가 예수를 보게 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속삭이며 살아가는 그 영성의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고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의 어리석은 질문은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질문이었고 나의 존재를 아는 질문이었고 그것이 신을 알아가는 시작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빌립의 질문이 나의 질문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만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만난 그 따뜻한 삶의 추억 그리고 우리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우리로 보게 하고 우리로 믿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알고 보고 믿었다면 우리 주님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기도한 거 들어주시는 것만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감사한데 우리의 기쁨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 좋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단다. 내가 좋단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너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것이 아버지로서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고 믿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을 위해 기도하는 그 간구가 주님 보좌 앞에 연락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여수주향교회 나양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83-8471번 061-683-8471번 여수주향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0: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장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로 인해 분주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 시간 단순한 참여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인데요. 세상의 거센 문화 속에서 기독 청소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가정과 교회였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속 미디어와 학교 공동체가 그 권위를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의 연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 가정의 힘만으로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막아서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 내 아이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세대가 위기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가치관에 혼란을 겪고 흔들릴 때 집과 교회에 돌아오면 언제든 따뜻하게 용납받고 올바른 기준을 다시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든든하게 채워진 아이들은 세상 유행에 쉽게 영혼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생각이 세상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왜곡된 형태의 사랑을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 위로를 건넨다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진짜 아름다움을 더 매력적이고 풍성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0: 개들아, 밥물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문화적 토양 자체가 이미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 교육, 교과서, 미디어, 심지어 아이들이 매일 쓰는 언어와 유행어 속에도 이 가치관이 촘촘하게 녹아있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태어나 보니 사방이 온통 그런 공기로 가득 차 있었던 셈인데요. 이것이 구조적이고 거대한 파도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논리를 대변할 때 마치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 속상할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자가 아니라 세상 문화라는 강력한 바이러스에 먼저 감염된 감염자 혹은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바울 시대에도 이미 세상의 거대한 흐름이 교회를 집어삼키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현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꿔가며 복음을 흔들려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감염자라면 최고의 치료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과 하나님이 설계하신 진짜 사랑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세상의 가장 어두운 문화보다 강력했고 거센 흐름을 역류시키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기대가 마중물이 되어 우리 자녀 세대 속에 영적인 면역력이 길러지고 가치관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잠언 제21장
2: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잃어버리느니라.

위험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0: 제22장.
1: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0: 제23장.
1: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0: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니라.
1: 제24장.
0: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니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0: 받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1: 제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0: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거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0: 제26장.
1: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

0: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1: 제27장.
0: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멸류

0: 관이 어찌 대대해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돈다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1: 제28장.
0: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0: 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명령이 나란히 놓여 있네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하루가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초대인 거죠.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함께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첫 곡은 인치엘로의 찬양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듣고 왔어요. 7월 21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마음에 새겨봅니다. 조건 없는 이세 가지 명령 앞에 또 오늘 하루를 가만히 돌아 봅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찬양 가운데 다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면서요. Evening Praise 오늘도 기쁨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커스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리고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려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홈페이지도 열려 있고요.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사연 언제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은 시와 그림의 감사해, 그리고 지선의 감사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7월 21일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오늘의 찬양, 끝곡은 C5 밴드의 감사함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손을 잡.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 참으며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고인데요. 뜻은 지붕을 만들다, 또 비밀을 지키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붕이 건물을 덮듯이 내 지붕 아래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의 실수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고 감춰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스테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참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불공평해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 삶의 노래로 이렇게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품으며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G2G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음반에 실린 찬양으로 띄워드렸고요. 그리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안성신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준비했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 얻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신청 찬양들 그리고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면서 또 다양한 찬양들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또한번 참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송 함께 듣고 오시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나무엔의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클래식콰이어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좋은 씨앗의 사랑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의 생각 조수아가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홀리파이의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듣고 왔습니다. 0541번님이 문자 주셨었어요. 약식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귀한 문자 고백 나눠주셨는데요. 이 시간 세상에 주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모인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정말 축복하고요.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들 함께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0541번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희재율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는 서로 오래 참아주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포용해 줄 때 모두 함께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또 하루 승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힘과 위로를 얻으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한

0: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매튜 헨리 목사님의 말을 소개해드리면서 함께하겠습니다. 마음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하다.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한 우리가 무엇을 바치든 주님께선 받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어야 하며 하나님께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주님은 전부가 아니면 받지 않으신다.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온전히 받으소서. 제 마음을 소유하시고 그 속에 주님의 보좌를 세우소서. 우리의 마음은 원래 주님의 것이었지요. 몸과 마음과 우리 영혼을 모두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8편 함께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8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칭찬 많이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98편 1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라는 표현이 있죠. 매일 같은 하루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늘 새롭습니다. 오늘 밤 그 새로운 은혜를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소닉 플라우드의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들으셨습니다.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오래 부른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를수록 더 부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게 아닐까?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경험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건 또 새로운 면이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소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깊고 넓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플랜팅 워십의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텐트 메이커스의 예수나의 치료자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조던 스미스의 Oh Happy Day, C.C. Winans의 He's Never Failed Me Yet, 그리고 P.J. Morton의 All in His Plan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을 노래로 부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믿었는데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완전히 손을 놓으신 적은 없습니다. 당장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게 오히려 잘된게 아닌가 그런 경험이 아마 저도 있었고요. 여러분도 한 번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고백은, 지금 모든 게다잘 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말이 아닐까. 오늘 밤그 고백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자리 잡아지고 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소망의 바다의 더욱 사랑, 꿈이 있는 자유의 예수, 김도연의 푸른 초장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오래 참음 테마를 함께합니다. 오래 참음은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이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 세 가지 열매는요, 이웃을 향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요, 자비와 양선을 베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골랐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을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존영의 때가 되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기도해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1069 우물정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는 찬양의 나음은요, 입술을 열어 함께 나지막히 찬양을 불러주시고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화살 기도를 하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찬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또 나만이 아는 비밀 이야기를 서로 더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자고요. 오래 참고 인내할 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하다고 이규현 목사는 그의 책 평온의 숲으로에서 이야기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원하지 않는 경쟁에 내몰리고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세상에서 당장의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 그들은 안정감을 얻기 위해 물질과 인기같이 다양한 것들을 주변에 쌓아 올리지만 그러한 것을 의존하는 것만으로 불안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데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의 능력과 소유가 아닌

내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의지할 때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경미의 내 평생에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김도연의 오 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수진의 난 믿어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오버플로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제이스의 찬양아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루벤스토다즈의 Center of My Joy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펜타토닉스의 Amazing Grac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길승의 소망으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리스 헬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달빛 마을의 예수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인물들은 그에 맞는 은혜와 복을 누렸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했던 악하다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은 그에 맞는 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신다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는 그 민족을 철저하게 나누시고 또 다시 힘든 고난의 시기를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것 믿으시지요?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속에서 수많은 또 사건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민족의 말로가 참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을 베푸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을까, 그렇게 사랑을 하셨을까. 그렇다고 오늘 하나님을 뭐 일부러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AM 두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고 계시지요. 특별히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두 채널 통해서 만나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 FM 채널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군복무 중에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탈북민 목회자 임바울 목사님의 칼럼 내가 만난 하나님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고요. 또 더불어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는 북한 바라보기, 간추린 소식과 남북 간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인식이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서 생각이 확장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또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확장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 높은 사고를 하게 됩니다. 북한은 여행을 철저히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왜 통제할까? 한국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북한 정부는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인식의 이동, 사고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독일 통일의 사례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 이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에 있던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독과 당시의 유럽 자유주의 체제를 경험하면서 생각이 확장이 되고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또 공산 정권의 어떤 독재의 메시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통일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권에 관한 이야기는요, 북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근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국민 주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선거를 둘 수 있겠습니다. 북한 정권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는 당과 국가의 통제 아래서, 특별히 당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100%로 찬성 투표를 해야 되는 권력적이고 폭력적인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당이 지정한, 국가가 지정한 사람에게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북한이에요. 사실 북한 사회에서 국민 주권은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0: 국민이 실제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수 없는, 투표지가 모자라서 투표를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많은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하고 그와 관련해서 선거를 책임졌던 선관위 원장이 사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도 교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같은 국회의원들을 선출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 주권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국민 주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통제하고 특별히 폭력으로 국가의 힘으로 주권을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고 당과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가장 비참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자유가 있는데요. 그 자유 중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리더들을 특별히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칼럼을 쓰면서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하나님, 북한 땅에도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많은 부정부패로 주민들을 괴롭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국가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특별히 대통령도 국가 주석도 투표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또 국민 주권이 실제로 실행되는 나라가 되길 원하고 또 2,400만 우리 북한 동포들이 스스로 이 국민 주권을 회복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또 자신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실제로 선거를 통해서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뽑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주권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한류 등의 열풍으로 외부 콘텐츠를 많이 소비한다는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북한은 지난 2020년부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으로 외부 콘텐츠 소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감시와 통제를 피하고자 새로운 소비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바로 오래된 영상 재생기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노트탈 같은 20년 가까이 된 구형 DVD 플레이어를 구해 이 기기를 통해 SD카드나 USB로 영상을 시청하는 건데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구형 기기가 점점 심해지는 감시와 제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진화하는 북한의 외부 영상물 소비 형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최근에 북한에서 미디어 재생기 단속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대학생 등 청년들이 외부에서 유입된 동영상을 시청하지 못하도록 검열 단속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그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2: 이 소식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0: 네. 자, 북한에서는 이게 검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외부 유입 콘텐츠 시청이 멈추지 않고 있나 봅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 NK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일명 불순 녹화, 북한 입장에서
0: 네.
2: 불순 녹화 시청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들이 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낡은 노트텔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 네, 최근에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보도한 내용이죠.
2: 네, 그렇습니다. 7월 20일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불순 녹화물 시청 단속이 심해질수록 단속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도 교묘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0: 네.
2: 최근 회령시 청년들 사이에서는 검열 단속을 빠져나가려고 구닥다리 노트텔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0: 네. 노트텔이라는 기기 우리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2: 예, 노트텔은 북한 내에서 휴대용 DVD 플레이어 DVD를 말합니다.
0: 네.
2: 2005년경부터 사용됐는데요. 상품명이나 브랜드명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 통용되는 북한식 용어입니다. 디지털 문화가 생기면서

0: 북한식 명칭도 생긴 것 같습니다.
1: 네. DVD 플레이어 그리고 2005년경부터 사용된 거다 하면 벌써 20년이 지나서 엄청난 구형 모델 아닙니까?
0: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계에서 20년이면 엄청난 옛날 이야기인데요.
1: 예.
0: 아주 구형 모델입니다. 근데 그 구형 모델을 찾는 이유가 있는 거죠.
1: 네.
0: 직통에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들은 MP7, MP8 등 미디어 재생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당국이 승인한 영화나 학습 자료를 보는 데 사용하고
1: 네.
0: 집에 돌아가면 따로 숨겨둔 낡은 노트텔에 SD카드나 USB를 넣어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1: 오.
0: 소식통에 의하면 단속 그룹바 성원들이 설마 이렇게 잘 사는 집에서 그런 구닥다리를 쓰겠냐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역용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형 모델을 찾는 거군요.
0: 예예예. 예, 예. 2005년 이후에 노트텔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모도 적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영상 시청용으로 널리 사용됐었습니다.
1: 네.
0: 그 이후에 MP7, MP8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더 고도화된 기기들이 보급되면서 노트텔의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1: 예.
0: 최근에는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오를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소식입니다.
1: 네.
0: 실제로 현재 회령시에서는 노트텔 기기의 상태에 따라서 중국 돈으로 500위안에서 600위안, 한화로는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여기에 문제가 없다면 더 오래된 노트텔을 구매하려는 그런 흐름이라고 합니다.
1: 오히려 오래된 기기일수록 더 인기가 있다는 얘기군요.
0: 예예. 예.
1: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0: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기능보다는 추억 감성 때문에 구형 모델을 선호하는 분들이 좀 계시죠.
1: 예.
0: 근데 북한에서는 취향이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구형 모델을 선호한다 하는 소식입니다.
1: 예.
0: 두 번째로 북한 같은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강압적으로 단속을 하면 동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 예.
0: 사실은 권위주의 사회일수록 겉으로는 순응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유세계 콘텐츠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진다라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속이 강해질수록 단속을 피해가는 방법도 더 교묘해진다라는 양상을 볼 수 있는 거죠.
1: 예.
0: 세 번째로는 북한이 외부 콘텐츠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명 3대 악법을 만들었죠.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2020년 반농사상문화 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2023년 평양문화보호법 등 외부 콘텐츠 유입을 막기 위해서 연달아 입법을 하고 심지어는 이 법을 어길 경우는 사형까지 하는 강수를 두었죠.
1: 네.
0: 그러나 다시 상황을 보면 구형 모델을 이용하면서까지 동영상 시청을 계속한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의도가 잘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1: 예.
0: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당국의 단속 의도에는 한류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하건대 북한에서 한류를 막는 것은 물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막으면 막을수록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교묘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발상 전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세뇌시키는 우민화 정책을 청산하고 개혁개방을 하는 것이 북한의 발전에 더 유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1: 예.
0: 북한 사회가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개혁개방을 하면 충격이 너무 클 것이다 라는 판단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위에 건강 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네.
0: 그런 국가가 오래 지속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시드웹을 보면 어떻겠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예. 자, 오늘 정리해 주시고 또 살펴본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도 제목도 세 가지 나눠주실 텐데요.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 당국이 한류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3대 악법까지 만들어 단속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유스러운 욕구를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1: 네.
0: 하나님, 북한에서 청년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형 노트텔을 구입하여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북한 청년들이 자유스럽게 한류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당국이 거짓 위에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실과 정의 위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을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의 기도를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0: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한 북한 바로보기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연장 끝에 꺾고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조선일보는 월드컵 결승전에서 사상 첫 공식 하프타임 쇼가 열려 BTS와 마돈나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무대를 장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보복과 재보복을 거듭하며 전면전 재개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계적인 행동주의 투자자가 한국 증시를 새로운 투자 무대로 선택하며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명품 중심에서 K패션과 한국인의 일상식품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를 꺾고 첫 대국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을 다녀온 북한 주민들의 경험담을 통해 한국인과 북한인이 현지에서 받는 대우 차이가 북한 내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농촌 김매기 현장에서 주민이 쓰러졌는데도 선동대가 구호와 노래를 계속해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한 월드컵 결승 소식입니다. 스페인이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연장 접전 끝에 1-0으로 꺾고 16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인은 경기 내내 높은 점유율과 강한 압박을 앞세워 주도권을 잡았지만 아르헨티나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잇따른 선방에 막혀 정규 시간에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의 촘촘한 수비에 막혀 90분 동안 단 한 차례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엔소 페르난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에 놓였습니다. 스페인은 연장 후반 1분 니코 윌리엄스가 머리로 떨어뜨린 공을 페란 토레스가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주로 교체 선수로 출전했던 토레스는 대회 첫 골을 결승전에서 기록했습니다. 스페인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회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복귀했고 유로 2024에 이어 주요 국제 대회를 연이어 재패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8경기에서 단 한 골만 내주며 월드컵 역대 최소 실점 우승 기록도 세웠습니다. 주장 로드리는 대회 최우수 선수인 골든볼을, 골키퍼 우나이 시몬은 골든 글러브를 받았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2연패에 실패했고 리오넬 메시는 마지막 월드컵 무대를 준우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서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하프타임 쇼가 열리며 경기장이 대형 콘서트장으로 변했습니다. 공연의 시작은 팝스타 마돈나가 맡았으며 브라질 축구의 전설 호나우두와 호나우지뉴가 운전하는 철골 트럭 위에서 등장해 히트곡 뮤직을 불렀습니다. 이어 뉴욕 필하모닉과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축구팬들의 대표 응원곡인 세븐 네이션 아미를 연주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무대는 BTS의 완전체 공연이었습니다. 정국이 먼저 등장해 다이너마이트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어 모든 멤버가 숫자 7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군무를 선보였습니다. BTS는 다른 출연진보다 긴 공연 시간을 배정받으며 세계적인 K-POP 그룹의 위상을 보여줬는데요. 저스틴 비버와 샤키라,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 등도 차례로 무대에 올랐고 마지막에는 뉴욕의 초등학생 합창단과 전 출연진이 함께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출연진은 전 세계 소외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과 축구 활동을 지원하는 FIFA 글로벌 시티즌 교육기금 모금 취지에 동참해 모두 출연료 없이 무대에 섰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보복과 재보복을 거듭하면서 종전 합의가 사실상 무너지고 전면전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충돌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하고 미국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다시 격화됐습니다.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에 발포하자 미국은 추가 공습에 나섰고 이란도 중동 각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맞대응했습니다. 특히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서 휴전 이후 처음으로 미군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이라크에서도 미군이 숨지면서 미국의 대응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미군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겨냥한 공습을 확대했고 트럼프 대통령

이란도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등 중동 전역으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양국의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붕괴했으며 서로 상대방의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을 장악하거나 지상전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로 국제 유가와 세계 경제에도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월가에서 암살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투자자 파미 콰디르가 한국을 새로운 투자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콰디르는 그동안 기업의 부실 경영이나 회계 문제를 찾아낸 뒤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투자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경영 개선을 요구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에 사무소를 열고 국내 인력을 채용해 한국 기업을 본격적으로 분석할 계획인데요. 콰디르는 미국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나 한국 증시를 살펴볼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상당수 한국 기업의 주가가 보유 자산과 성장 가능성에 비해 낮게 평가돼 있어 앞으로 오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회사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초기에는 대기업보다 변화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을 찾을 계획인데요. 최근 세계적인 투자자 캐시우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평가한 가운데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명품 중심에서 K패션과 한국인의 일상 소비를 직접 경험하는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 멤버스가 외국인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관광객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은 뒤 성수동에서 새로운 국내 브랜드를 발견하고 명동과 백화점에서 실제 구매를 하는 소비 패턴을 보였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외국인이 많이 구매한 상위 15개 브랜드 가운데 약 4개는 성수동에서 인기가 높은 국내 패션 브랜드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장바구니도 한국인의 일상적인 식생활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미역국 라면이 외국인 판매량 1위를 기록했고 제로 젤리와 초코볼, 카카오 케이크 등 한국 유통 매장에서 접할 수 있는 식품들이 높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대만 관광객의 핵심 방문지로 떠올랐는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백화점 3사의 외국인 매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방한 관광객 증가와 원화 약세의 영향으로 연간 외국인 매출은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바둑의 간판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와의 2점 접바둑 두 번째 대국에서 승리하며 첫 대국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신진서는 290스만의 흑으로 4집 반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번 대국은 인공지능의 우세를 인정해 인간에게 먼저 두 점을 놓게 하는 조건으로 진행됐지만 카타고는 5시간 가까이 추격하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신진서는 첫 대국에서 카타고가 초반부터 예상 밖의 수를 두면서 준비한 전략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대국에서는 카타고가 선택한 복잡한 인공지능 정석에 정확히 대응하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중앙에는 중앙의 백도를 끊어 공격하는 과감한 선택으로 승기를 굳혔는데요. 인공지능과 정면으로 전투를 벌이면 인간이 불리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신진서는 위험한 싸움을 피하지 않고 우세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바둑을 연구해온 경험이 이번 승리의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인데요. 첫 두 대국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가운데 최종 승리할 경우 상금과 승리 수당을 합쳐 2억 5천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정평군의 농촌 김매개 작업 현장에서 더위에 지친 주민이 쓰러졌지만 현장에 있던 기동예술선동대는 구조를 돕지 않은 채 구호와 노래방송을 계속해 주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주민은 한낮에 뙤약볕 아래에서 김매개 작업을 하던 중 일사병 증

냄새를 보이다 쓰러졌는데요. 당장 의료시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선동대의 방송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함께 작업하던 농촌 지원자들이 주민을 직접 옮겼습니다. 이후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람이 쓰러진 위급한 상황에서도 선전 활동만 계속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요. 북한 당국은 식량 생산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기관과 기업소, 인민반과 학교 등을 농촌 지원에 대거 동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같은 농경지의 잡초를 네 차례 제거하는 이른바 네벌 김매기 목표까지 제시돼 주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에도 정해진 작업량을 끝내야 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거나 쓰러지는 주민들도 나오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그런데도 기동예술선동대는 구호와 노래를 이어가고 집중선전대는 작업을 멈추고 주민들을 모아 정치 강연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20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7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남한의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미끄러운 빗길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수원 24도, 춘천 23도, 영월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29도, 춘천과 영월 28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도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5도, 세종과 천안 24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 31도, 세종과 천안 3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대체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도에서만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이어도 27도, 제주 26도, 서귀포 25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0도, 이어도가 28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대체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는 비 소식 대신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삭주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와 삭주 22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1도, 신의주와 삭주 30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사리원은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개성 23도, 장현 22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장현 개성 28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지역에 따라 들쑥날쑥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북청과 해산, 운기,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함흥과 청진은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과 성진 20도, 운기 19도, 해산 18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해산 29도, 성진 25도, 청진 24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는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종일 이어질 전망이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하루 종일 매 순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북녘의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또 응원의 메시지 함께 남겨주시고요. 또 방송 청취 소감이나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북한에서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노동자 탈북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 나눌 수 있으신 분들은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꼭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미국의 어느 차량 수리 업체 광고에 적혀있던 가격표입니다. 조건에 따른 시간당 수리비라는 표였죠. 알아서 맡기면 $100, 수리하는 걸 지켜보면 $150, 당신이 날 도우면 $175, 당신이 고치던 걸 나에게 맡기면 $200, 당신이 고치라고 옆에서 훈수를 두면 $250, 당신이 고치는 걸 내가 지켜보게 하면 $300라는 가격표였죠. 한 운전자가 차량에 붙어있는 이 가격표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똑같은 수리를 맡겼는데 심지어 옆에서 일을 도와도 왜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다른 모든 도움은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겠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되지는 않을지. 가장 좋은 길과 가장 빠른 길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심을 바로 알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선장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인생의 항로를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여정을 즐기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뛰어난 전문가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의 말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견고한 요새이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문제와 모든 염려를 맡기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뛰어난 전문가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그 길,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사무엘하 22장 3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니 나로 안전하게 달리게 하셨고 견고한 요새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요 그 은혜와 평강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크고 놀라운 평화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이어서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들어가는 건 둘째요,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내가 몰라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자녀가 병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모두 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의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삭개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요, 잊어버렸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데려가서 학교에서 날 찾아주셨어. 내가 단순히 나 예수 믿을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요. 네 번째로 거듭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의 원인의 원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그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 17살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질투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사람 죽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지은 원죄,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저께도 지은 죄, 지난 지은 죄도 회개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죠.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해를 남기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 용서를 해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0: 곧장 우리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아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도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시간에 처음 저희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자매님께서 이 땅에, 이 남한 땅에 첫 발을 내딛으시고 지금 1년 차 되셨는데 이곳에 오시자마자 요양보호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너무나 보람차게 활동하고 계신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오늘은 그 진로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선택하기에 앞서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면서 또 여쭙는 경우도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걸 선택할까요? 물론 여기 오기 전에 무수한 선택 가운데 사선을 넘어서 오셨지만 그런 진로 가운데서도 기도해보셨을지도 궁금해요.
0: 네네, 저도 기도는 많이 했어요. 비록 그 하나님을 알기는 중국에서부터 알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나는 살아간다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긴 정말 훨씬 않았어요. 많이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자니까 많이 남한테 좀 비난도 받을 때도 있고 좀 그럴 때가 많아.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걸 그 내가 리해를 하면서 살기도 진짜 헐진 않았어요.
1: 네.
0: 아, 더군다나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이게 생활하면서 이 몇 달간 이렇게 생활하면서 제가 느낀 게가 좀 초를 나와서 도움이 만난 게 목사님이었어요.
1: 그래서 정착 도움이.
0: 사실은 그 중국에서 만난 목사님도 그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연기가 끊어졌거든요. 제가 네. 연기가 끊어지다 나니까 나 되게 찾지 못했어요. 6년 이렇게 연기가 끊어지니까 찾지 못했는데 대문에 와서 저는 그래도 그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아들이 다리를 다쳤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때 그 이 목사님이 저한테 후원을 준 게 있어요.
1: 아.

0: 그래갖고 거기가 너무 감사해갖고, 아, 비록 그 내 임 목사님을 찾아서 뭐 이 방전화 받자든지,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정착하기 힘드니까 방전화 받자든지,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목사님한테 나는 그래도 감사 인사라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고 하나원 있을 때 찾았거든요.
1: 오,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0: 일요일마다 교회들이 들어와서 이런 종교 이런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때마다 아 제가 좀 찾았지요.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서들이 알았는데 방조를 좀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연락처를 알 수가 없는가고 좀 찾아댔지요. 근데 좀 모른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좀 마음속으로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지 내
1: 네.
0: 힘으로는 이렇게 대한민국도 무슨 뭐 5천만 남아되는 인구에서 찾기가 좀 훨씬 않거든요. 그러니까
1: 그쵸.
0: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찾아주실 거다 믿어서 믿고 소리 기다리자. 어쨌든 기다리면 찾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저희 도우미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이 한테 물어봤죠. 아, 난 이런 목사님 이렇게 방조를 받았는데 찾고 싶은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아, 그러니까 난그 목사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연락처를 주고 그래서 찾았는데 이런 말을 할수 없이 진짜 자기 가족을 찾은 것처럼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반가워하고 그리고 이날 때까지 이몇 달을 같이 서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진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전에는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 네.
0: 그때는 그저 그렇구나 생각하던 게 지금 이래서 마음이 팍 달래지는 거예요. 저로서도 저도 모르게 저리 아 진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땅에 아 하나님이 새 출발을 할수 있게끔 그런 힘을 주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그래갖고 아 내가
1: 네.
0: 이 땅에서 내가 결심한 대로 그냥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예, 그래갖고 그래서 아 힘들지만은 다시 하나원에 들어가서 두달 동안 교육받는 것도 훨씬 않았어요.
1: 네.
0: 길도 모르고 진짜 내 여기까지 온 것도 진짜 이 차를 탄 것도 바로 몰라서 한참 기다리다 이렇게 왔는데 시간 많이 걸렸는데 다시 그 길을 가는 것도 4시간 정도 거의 걸리는 것 같아요.
1: 가는
0: 그까지
1: 길이 네
0: 가는 게가
1: 시간이지만.
0: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시간을 내줘서 갈 때마다 데려다 주고
1: 와.
0: 올 때는 저희 길을 빌어 오지만은 그래도 찾아올 수 있게끔 길 방향도 다 알려주고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1: 그래서 처음에 입국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곳 남한에 오셨을 때, 아, 나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택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생각과 그 어떤 소망을 이곳 정착하시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은혜를
0: 맞아요.
1: 경험하면서 아, 내가 가졌던 그첫 소망을 실천해야겠다 해서 하나원으로 다시 교육하러 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 받으러. 내 시간이 왕복 오고 가는데 4시간만 해도 정말 먼 거리거든요. 근데
0: 가는 것만 그렇게
1: 그럼
0: 걸렸어.
1: 하루에 8시간을 교통편에서 보내셨다는
0: 아니,
1: 거잖아요.
0: 그러니까 나 가서 일주일 공부하고, 금요일날 나오고, 일요일날 다시 들어가고.
1: 세상에. 그런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투자하셔서 그래도 지금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목길목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여정 가운데 또 내일은 모레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실지 기대가 되면서요. 오늘은 저에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함경도에서 온 김영자 자매님의 이곳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또 북한에서 출발해서 중국에서 머문 시간도 있으시잖아요. 중국에서의 이야기, 이곳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주님의 은혜였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음을 고백하는 오늘 함께했던 함경도가 고향인 김영자 자매님의 간증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으로 그 문을 열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모든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오늘 그 순간순간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남과 북의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을 본문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함께 본문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거룩한 센스, 거룩한 감각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권력 잡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범사에 감사거리 찾으려고 하면 믿음의 날개를 활용해야 합니다. 성경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등장했던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날개로 웅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뭐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뭐 바울도 뭐 빌리 그레암도 아브라함 링컨도 그들에게 온갖 시련의 광풍과 연단의 폭풍 있었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날개로 웅비했기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날개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에게도 그렇다면 믿음의 날개가 있다면 그 믿음의 날개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영광에 열매를 희저력조차 추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생활은요 믿음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매사 의심하면서 따지고 만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혜가 뭡니까? 의심할 건 의심하고 믿을 건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의 날개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은 병들어가고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존재 목적은 더 이상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기에르 개고르의 들오리 이야기 있잖아요. 훨훨 날아다니는 들오리인데 어느 날 본인하고 비슷하게 보여서 집오리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집오리 하는 대로 먹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날고 싶어도 날아가지 못했다 기억하시죠?

교회에도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는 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악을 먹고 사느나 은혜의 세계로 비상하지 못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불신앙의 죄악을 토해내고 믿음의 날개를 가동시켜서 비상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저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성경에 딱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희귀 단어입니다. 저 단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각자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쳐부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한다고 할 때에 침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세례 요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몰려들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빼앗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경로대학 우리 어르신들이 강의 때 배운 건데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에 보면 빼앗다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 힘센 사자가 가녀린 짐승을 낚아챈다고 할 때에 빼앗는다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동신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저 빼앗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강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지금 어떻게 사용돼요? 진노하는 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습니까? 아주 쉬워요. 우리 예수님이 저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는 남들이 운명이니 발자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계에서 어떠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럴 때에 남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진노하려고 하는 믿음의 날개로 웅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오, 오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영광스러운 말씀이 열매 맺는 상태입니다. 그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영광 얻으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영광을 얻으려면 영적 전쟁을 감행해야 합니다. 육체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는 그것이 있을 때의 영광의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아무런 일도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월드컵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월드컵 안 보세요? 월드컵 할 때에 좌석을 1억짜리 샀다고 해봐요. 그 사람 그 자리에 앉으면 영광을 얻어요, 못 얻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앉아있는 사람 영광 없는 거. 필드에 나가서 그저 부딪히고 실력 발휘하고 땀 흘리고 발에 쥐 나도록 뛰고 이럴 때의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진노는 있어야 영광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보세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리라. 그 말씀 믿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삼가 듣고 그러려니 죄성 있는 우리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어쩜 그렇게도 유명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사도가 된 것은요, 교만, 욕심, 게으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침노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도 영광을 원한다면 좀 게으름 침노해야 돼요. 못된 습관 침노해야 돼요. 죄악 침노해야 열매 맺는 거룩한 침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회개자 아니면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히니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영광, 영광, 죄악, 불신앙, 침노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앙망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고야만은 거룩한 침노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기준이 뭡니까?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거룩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도 분위기 때문에 하다가도 어려움 닥치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기꺼이 전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장사치였어요. 남들은 그게 아브라함의 운명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상 장사하는 그 장애물을 침노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열매 맺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침노는 눈앞에 현실만 보는 사람이 그러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침노의 1단계가 드디어 완성돼요. 진실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매일 새롭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아니야,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직도 내게 새로워 있어.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주는 거야. 이 말씀 붙들고 거룩한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에 드디어 여러분은 영광의 열매를 쟁취하는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비전만으로는 부족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연초만 되면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출발합니까? 근데 열만 내면 열매 맺나 봐요. 안 맺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작심삼일 알잖아요. 뜻은 있지만 의지가 약하면 현실 앞에 무너집니다.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 같아도 기도하잖아요. 의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면서 여러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 귀하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을 때 감동은 받는 것 같은데 의지가 약해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거 믿고 내가 이 말씀의 파트너가 되리라, 그런 거룩한 침노가 있으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은 진짜 싫어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비긍휼 베푸실 생각도 안 하시고 토해내리라. 요한계시록 말씀 기억나죠?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이 토해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미지근하잖아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데 실패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왜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의지는 강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 그런데 의지는 강한데 냉혈한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냉혈한들은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가슴이 차갑기만 해요. 앙상한 뼈 같아요.

0: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들어주시지 않아요. 이 의지에다가 반드시 뜨거운 처음 사랑, 열정, 요게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선지자의 롤 모델이 되는 영광을 얻은 겁니다. 열정이요? 이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생기는,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고 뜨거운 열정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날개가 저절로 피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요즘 믿음의 날개가 뭐 피상하지 않고 그냥 믿음 없이 왔다 갔다만 한다. 그거 뻔합니다. 겉모습은 그런 거지만 내면은 주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함이 없고 믿음의 날개는 멈추고 그런 이 시간 지나면 쭉정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침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 거룩한 침노에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도 있고 의지도, 내게나 같은 의지는 안 되고 뜨거운 처음 사랑 가진 열정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그래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한번 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1: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0: 저 말씀이,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지만 상 받는 건 딱 한 사람이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금메달 줄 만큼 풍성한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 노아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니까 지금 지구촌에 사는 80억 명 정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포로였던 에스더였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본인도 살고 사촌 오빠 모르독에도 살고 자기 민족도 살고 부림절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룩한 침도 네 가지가 이루어지려면 뒷받침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거룩한 센스입니다. 그럼 지금 내게 거룩한 센스가 있어서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실래요?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인 케네스의 글입니다. 케네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대요. 그래, 이 문제를 평생 연구했던 그가 신성한 곳과 삶의 의미 탐색이라는 논문을 2005년도에 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일, 똑같은 걸 경험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뭐 우연이라고 보고 그냥 넘어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인데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느끼고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 때 수백 명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만이 내가 여리고의 세무서장, 세무서 중에 최고로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있지만,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지, 그러니까 남들이 손가락 칠 거 뻔히 알고도 무화과나무 올라가잖아요. 왜? 거룩한 해석을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자, 열두의 혈류증 앓던 여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 거룩한 개입으로 보니까 만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문제 해결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 거룩한 센스가 졌던 대표적인 인물.

인물 중에 한 명이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저 말씀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언제냐? 자기하고 원한을 샀던 형 예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막 자기에게로 오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처자식밖에 없잖아요. 짐승밖에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저렇게 이란 비안을 세우고 추진시키고 그래도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더니 저 말은 절대적인 고독 속에 몸부림치는 야곱. 그럼 홀로 있을 때 400명이 덮치면 어떡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겁이 납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이 전사와 날이 새도록 생사를 건 싸움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싸웠던 그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그 사람이 깔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고 다른 분들은 천사라고 해석해요. 정확히 뭔지는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천사도요? 천사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뭐 천사를 이겼건 하나님을 이겼건 다 이긴 건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긴 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천사로 해석한 그 의견을 따르고 이제 말씀을 풀어가는 겁니다. 어쨌건 날이 새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싸웠다. 진액 빼가며 최선 다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 철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받는 분들은 아예 철야한 경험이 없구만요. 자, 여러분이 운동 아무리 잘해도 헤비급 챔피언하고 밤새껏 싸울 자신이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도망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밤새껏 하기 쉽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전사와 밤새껏 씨름했다는 거예요. 근성이 있는 겁니다. 근성이 얻어 터져. 그래서 한번 또 해봐 해봐 이런 사람 막 깡패를 또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근성이 있는데 근성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사실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서만 털도 많이 나고 터프해가지고 힘든 줄 아는데 실은 야곱이 더 힘이 셌을 거라고 봐요. 왜?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핏덩이가 예서 발 잡고 나오잖아요. 아, 별로 놀라지도 않네. 아니 꼬맹이가 핏덩이가 그럴 정도면 이 힘은요 타고난 겁니다. 그 타고난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29장에 나와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뭘 옮기고 많은 짐승들을 키우는 그 물, 우물이 큰 겁니다. 우물 크면 돌 요만한 건져 놓겠어요? 요만한 건져 놓겠어요? 한번 해봐요. 참으지 않게 요만한 거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만한 것을 혼자 움직이겠어요? 당시 고대문은 전승하면 서너 명이 움직였답니다. 그래야 돌이 움직여졌대. 그런데 야곱 혼자 움직인 거예요. 제가 야곱이라면 내가 털이 없다고 무시하지 마요. 내가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요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 그래 성경을 보려면 자세히 봐야 돼. 대충 보면 안 돼요. 근데 그 야곱이 그 힘까지 동원시켜서 전사와 밤새껏 씨름한 거예요. 오죽하면 전사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야곱의 환도뼈 급소를 쳤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급소친 겁니다. 그럼 야곱을 보고 천사는 야 지독한 인간이네 지독한 인간이네 도저히 해볼 수가 없네 하나님도 그 이상은 수를 쓰지 말라고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요 씨름하고 나서 천사와 야곱과 대화한 것을 하나님이 녹음해둬가지고
녹취록으로 나온 게

0: 창세기 첫 말씀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에게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 사람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해가 돋았고. 여러분, 야곱이 열두 지파에 조상된 건 실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니고 야곱입니다. 그렇게 된 거 어떻게 가능했어요? 침노함으로. 이게 바로 거룩한 침노입니다. 여기서 해가 돋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야곱이 밤을 새워 싸웠다 이걸 환기시키지만 이때부터 이제 이 야곱은 더 이상 운명에 질질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고 얼마든지 그 새로운 태양을 마치 만든 사람 마냥 빛된 행보를 걸어갔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뭔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 침노하고 믿음의 날개로 웅비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분명 복 주실 거다. 그러면 그럴 때 주시는 거 보고 아이 괜히 졌네, 아이 아까워, 아이 아까워 할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센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시길 소망합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으로 넘어가는 미국 역사의 외교와 정치에서 중심인물로 자리매김했던 사람이 존 밀턴 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브라함 링컨 때는 아들과 같은 비서 역할을 했고요. 미국이 영국이 지배하던 영향력이 국제세계에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다시 한번 토약을 시도하려고 하던 무렵인 맥킨리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 장관한 격인 국무장관했고 루스벨트 대통령 때도 또 한번 국무장관했던 분입니다. 장로교 교인이었던 이분이 그렇게 도전을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 침노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걸 알려주는 찬송을 이분이 작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찬송 460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오늘부터는 운명소리 하지 말고 팔자 탓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거리 찾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바라보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본문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거룩한 센스, 거룩한 감각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0: 7월 2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지역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함경남도와 황해도 지역은 새벽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 평안남도와 함경북도 지역은 오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30에서 80mm가 되겠고 함경북도와 황해도 지역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 지역은 5에서 10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대구와 광주, 부산, 목포, 포항이 26도, 강릉과 대전, 여수가 25도, 서울 24도, 춘천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22도, 함흥이 21도, 강계와 청진이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7도, 대구 35도, 강릉이 33도, 광주와 목포, 부산이 32도, 함흥과 대전, 여수, 제주가 31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춘천이 30도, 평양과 신의주, 강계가 29도, 해산 28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찬 비바람이 불어오지만 주님의 안전한 손길이 여러분의 걸음을 단단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함께 나누어 주셨던 찬양 뜻없이 무릎 꿇는 이 찬송에 이어서

남과 북의 날씨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거룩한 비전, 거룩한 소명을 안고 전진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계속되는 비로 습한 날이 이른 아침부터 후텁지근하게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상의 영성을 유지하시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중심을 보시고 들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잊지 마세요.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좋으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22일 수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는 시돈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두로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 레바논 서쪽 해안이죠. 레바논 서쪽 해안. 여기에 이제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고 당시 유명한 이제 두 개의 무역 항구였습니다. 이 시돈은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이제 바닷가 바로 옆에 있고 십자군 전쟁 때 이곳에 와서 거대한 성체를 세웠는데 시돈에 가면 이 성체를 그대로 볼 수가 있고 또 성체에서 바다가 또 보입니다. 지금은 뭐 예전에는 참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역 항구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이곳에 인구가 한 8만 정도 살고요. 그 주변 이제 그 작은 도시들까지 합치면 한 25만 정도가 인근의 이제 그 교통권 안에 출퇴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8만이면 뭐 금산보다 좀 크죠. 우리로 하면 그 정도의 인구가 사는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이고 옛날에는 뭐 아주 무역항구로서 아주 명성이 자자했었죠. 자, 이런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6절, 7절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22절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맨 끝에 보면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합니다.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 다음 23절 끝에 가시면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끝에 보면은요. 또 한번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세 번째 등장합니다. 그리고 26절 끝에 보면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공식적인 선언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recognition formula, recognition formula.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인지 정형 어구, 인지 정형 어구라는 이제 어려운 좀 우리 한자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recognition 하면 뭐 이제 인지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지하게 되는 공식적인 선언을 말하는데, 자, 이 네 개의 선언,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시돈, 그리고 이스라엘 포함해서 이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체험하는 체험적인 앎을 포함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앎은 인지적인 것을 뛰어넘어 머리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체험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알게 되느냐? 시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징계로 경험하며 알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으로 경험하며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는 성경을 아는 깊이와 함께 그분을 많이 체험하는 이 체험의 깊이와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말씀 20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이런 똑같은 형식이 1절에 또 나오죠. 28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다시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일정한 선지자의 예언 양식을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자, 21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자, 얼굴을 시돈으로 향해라. 이 말은 본격적인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적한다 그럽니까? 시돈. 여러분, 시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어갔던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나라로 등장합니다. 이 시돈은 지금 레바논에서는 사이다라는 도시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러분, 사이다 좋아하십니까? 그 사이다랑은 약간 다른데 어쨌든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자, 이 사이다, 시돈, 이 시돈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창세기 10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나안 땅에 거하는, 가나안 지역에 거하는 가나안의 족보가 여기 등장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약속의 땅 가나안, 그전에는 아주 못된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의 일곱 아들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일곱 아들들의 후손들이.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의 후손 중에 첫째 장자가 누구냐? 15절에 시돈이라고 돼요. 시돈. 그래서 시돈은 가나안의 이제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저항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대표적인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돈이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사건, 계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아합 왕 때였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세벨이 등장하죠. 아합이, 아합의 아내, 엣발의 딸, 우리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겼다. 그러니까 시돈은 예전부터 이 바알을 많이 섬겼고 그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뭐가 들어오느냐? 우상이 대거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바알의 음란한 문화로 오염시켰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죠. 이렇게 시돈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나라였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너를 통해 나타내겠다 그러시죠.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 시돈을 대적함으로써 시돈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영광을 말합니다. 어그러졌던, 불의했던 것을 용납했던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올바른 것들을 바로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텐데 비로소 그럴 때 무리들이,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시돈같이 악랄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잘되고 또 이스라엘을 복속시키고 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아, 이 세상의 불의는 반드시 바로잡아지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심판하시느냐? 23절에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냐? 전염병을 보낸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저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자, 여기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병이죠, 병. 하나님이 23절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전염병을 왜 보내시느냐? 20절에 보시면 내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그러죠. 자,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전염병을 보내시고 아,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자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할 때 비로소 이것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여호와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2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 족속을 여태까지 찌르게 하는 가시들이 많이 나왔죠. 가시 같은 이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에돔, 시돈 다 이런 가시 같은 이웃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을 없애심으로 다시는 이들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방 시돈 백성들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과 이 통로는 참 다양합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이제 이 시돈에 대한 예언에서 이제 이스라엘 예언으로 잠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26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잠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9장부터는 이제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이 심판받고 어지러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0: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죠. 자, 이제 흩어져 있는 두로와 시돈, 또 애굽 이런 강대국들에 의해 부서지고 무너지고 또 온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모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쫓아내기도 하셨지만 그 땅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평안히 살고 내가 그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평안, 또 이웃 나라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이 소중한 은혜와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짓고 또 평안히 산다라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4절 5절 1096쪽입니다. 1096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포로에게 너희들 그곳에서 평안히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그러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그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또 약속을 하시죠. 10절에 70년을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 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27절에 31장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일 것이다. 여기 사람의 씨는 사람의 후손, 짐승의 씨는 짐승의 이 새끼들을 풍성하게 회복시킬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징계와 포로 가운데 돌이키시면서 회복하실 때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또 이방의 교만한 열방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심판을 보내시며 전염병을 보내시며 아프게 하는 가시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더 이상 찌르지 못하게 막아주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구나. 이런 것들을 절감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게 약하면 위기가 있을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임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향해 서게 하십시오. 이런 귀한 기도를 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원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시돈에 대한 심판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유는 자명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싸워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든지 주께 피하는 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뵙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미닭이 그 품 안에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아침,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평안히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내게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하여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거대한 나라의 완전한 몰락, 예언 말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회복시키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용기 내어 살겠습니다. 7월 22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이 희망이 되어 샬롬.

0: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살면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 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지고 고군분투하기보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쉼으로 인해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규음성 외에는 오늘 네온 해피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이름.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 해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빨라야 만족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다림보다 즉시를 원하고 과정보다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고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원하는 물건이 집 앞에 도착합니다. 우리에게 천천히라고 하는 말은 뒤처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오래 견디는 사람보다 빨리 이루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문화는 신앙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있어야 하고 눈물을 흘리면 상황이 곧 달라져야 한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조급함에 맞추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선한 때를 아시고 가장 완전한

0: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147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열쇠는 우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우리는 오늘 하루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도 내일의 회복도 그 후에 이루실 더 큰 계획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공백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버려짐의 시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의 지혜는 쉼없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급함은 대부분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뿌리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내가 뒤처져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심어주면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자신의 가치가 증명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경쟁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고유의 계절과 속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앗마다 삭트는 때가 다르고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른 시간을 허락해 두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시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한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성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나무는 더 높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다루십니다. 열매를 먼저 주시기보다 뿌리를 먼저 깊게 내리게 하시고 성공을 허락하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조급한 성취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시간이며 응답보다 하나님을 자신을 더 붙드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더 안전한 길로 주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멈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147편 15절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면 그 말씀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기다렸던 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막힘없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눈에는 늦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에도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문제 인하여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게 하신 이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길 간절히 간구하므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임재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용서하면 할수록 영혼은 더 건강해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용서해야 할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용서를 하면은 상대방도 나도 함께 기분 좋아지는 그런 귀한 경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도 용서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은 내가 먼저 용서하며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내가 먼저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관계를 통해 자라는 희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개인적인 상실감과 사회적 영적 불안정성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남은 신랏 같은 희망을 상징한 희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영국의 상징주의 화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이 그림에는 둥근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 위에 눈을 가린 소녀가 낡은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소녀의 손에는 여섯 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 낡은 하프가 들려 있습니다. 하늘에는 작은 별 하나가 보일 듯 말 듯한 빛을 내면서 지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희망은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든 순간임에도 극복할 작은 실마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프가 망가져버렸지만 연주할 한 줄은 남아있는 상태. 어두운 하늘이지만 빛을 비추는 작은 별 하나는 떠있는 상태지만 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희망입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을 대하는 자세가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는 세상에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자라나는 희망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만 우리는 꺼지지 않는 횃불과 같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천국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극복할 수 있고 피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무학교회 시온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주의 보혈은 바리톤 하종훈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 바리새인 그룹, 세리 그룹.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제가 여쭤볼 텐데 나는 바리새인 그룹에 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세리 그룹에 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믿는 이유를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안 가려고 하나님 믿는다.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믿는다.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믿지요.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믿지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지요. 능력과 심판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지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철학자요. 프레드릭 니치라 하는 사람이요. 기독교 문명은 퇴폐 문명이요. 노예 도덕의 창안이며 하나님은 죽었다.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한 프레드릭 니치가 한 얘기죠. 니치는 루터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신경과 눈에 장애를 일으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여기저기 배회하였으나 모든 게 다 허사였죠. 절망적인 정신병자가 되어 12년을 병약자 신세로 있다가 1900년 8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미친 사람의 영향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뉴욕의 콜럼버스 대학의 지하철 정거장에 벽에 어떤 사람이 니체왈 하나님은 죽었다 써붙였어.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바로 그 글 위에다가 똑똑하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니체는 죽었다 하고 새겨놨어요. 한 영혼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신명기 32장 10절에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요셉 목사 내외가 어저께 미국 집회를 위해서 떠나면서 제가 집에 혼자 있는데 한 3시쯤 와서 아버지 혼자 두고 내가 떠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다녀오라고 그러고 용돈도 조금 줬어요. 한갑이 다 지난해한테 용돈 주는 아버지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찡대원 내가 아들한테 용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아들 두 놈한테 용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아버지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 사랑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되면 그 내외가 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집에 와요. 우리 내외 같이 먹고 주일날 저녁을 지내는데 지금은 우리 집이 아무도 없어. 찬바람이 휑해고 보름. 마누라는 병원에 있고 아들들은 다 떠났고 나 혼자 독수공방하려니까 참 신세 처량하다고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남자가 혼인한 여자, 아니 연애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참 이상하죠? 연애할 전에는 죽자 사자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랑이 조금 식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 나이가 되니까 아 저거 죽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사랑함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은 두 종류의 신앙 상태를 또 기도 상태를 그 다음에 예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대지를 첫 번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신만만한 바리새인의 신앙 태도.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바리새인은 접어둔 것 같아. 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17살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은 야, 내가 왜 이거 그전에 못 봤나? 새로운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최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그룹이라. 누가복음 18장 11절이에요.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고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토색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가 남의 돈을 사배로 먹었으면 그걸 갖다 토색이라고 그러는 거죠. 토색한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에, 아니 바리새인이야. 자신을 최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을 바리새인 종류로 부분해 놓을 수가 있지. 어떤 때 내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아 너도 바리새인에 속할 수가 있다. 비교하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비난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 바리새인은 다른 교인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신앙,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계급이 없어요. 삼성장군, 국방장관, 뭐 높은 자리에 한 사람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한 형제 자매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분들의 업적을 인정해줘야 되고 직책을 인정해줘야 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다 형제 자매예요. 이 사람은 또 의롭다 자랑을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자기는 같지 아니하니라.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선거하러 돌아다닐 때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카터 씨, 당신 가늠한 적이 있습니까? 숨도 고르지 않고 예, 했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이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카터 후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했다, 내가 거기에 속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신앙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요한 1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종하고 없애버리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또 이 바리새인은 남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신앙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에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홍 장로님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 나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홍 장로님은 홍 장로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재요? 홍 장로님이 김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건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지 사람이 판단 못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신앙,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실 비교의 기준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어디다 비교를 해요? 11조로 기준을 한 교회 출석으로 기준을 하고 성경 몇 장 읽었나 그것으로 기준을 하고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도 기준의 대상이 되고 봉사하나 안 하나 이것도 이건 다 외적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사람의 중심을 보라고 그랬어요. 비록 내가 새벽기도는 못 나갈지언정 왜? 일 때문에 내가 새벽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성경은 많이 못 읽더라도 한 구절을 읽어서 양식을 삼는 사람, 봉사는 못하더라도 때때로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봉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세주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보면 오늘날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들도 흉내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의 개권 칼럼니스트 목회자인 패트릭 모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하고 생각할 때 바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의 성도들이 다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의 종류에 가까운 사람들이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질 때 나오는 일곱 가지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들어보실래요? 첫째,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둘째, 복음을 전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남에게 조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방식대로 따라오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람. 네 번째, 관계성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다섯 번째, 사람들과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 행동이 다른 사람.

여섯 번째로 자신의 잘못을 덮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빠르게 지적하는 사람. 마지막,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 죄를 자백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경건의 연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너희가 선 줄 알면 서 있는 줄 알면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이레에 두 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린다. 세뱃돈에서도 11조 드린다. 여행 갈 때 누가 보태주는 돈에서도 11조를 진급돼서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으로 주는 돈도 11조를 절대적으로 내는 바리새인이요. 종교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두 번씩 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금식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워요. 두 번씩 한다. 11조를 바친다고 그랬어. 모든 교인들이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11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두 번째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남을 경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이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바리새인은 남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다만 형식적인 생활만 하게 되는 바리새인. 잠언 30장 12절에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남의 허물만 내 눈에 보이는 거 이상하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느냐. 참 예수님이 산상복음에 무섭게 말씀하셨죠. 왜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고 내가 지은 죄는 별로 생각지를 않는 우리 성도들, 바리새인보다 더한 사람들이죠.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다가 댈러스 신학대학 총장을 하다가 그거 그만두고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 댈러스에 내가 가봤어요. 그 양반이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 교회 제가 가서 설교해봤는데 댈러스 가서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는지 그 양반이 해병대 입대를 했습니다. 해병대 입대를 하고 나니까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 훈련 받고 나니까 같은 동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험담하고 이런 거 견디기가 엄청 어려워서 하나님한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투정 아닌 투정을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분명히 주님이 주신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거기 군대에 있을 때

자기 동료 7명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유명한 찰스 스웬들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내가 소명을 확신한 곳은 바로 군대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군대를 안 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훌륭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부족함을 느낀 세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다 그랬죠. 겸손한 자세, 멀리 서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죄를 호소합니다. 참 겸손한 자세, 우리가 겸손을 무척 노력해 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나. 일국의 대통령의 존귀하신 몸으로 천한 사람이 하는 구두 닦기를 선수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두 닦고 있는 사람은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죠. 그때 자기 직원이 지나가다가 링컨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임스 군, 자기 구두를 자기 손으로 닦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이게 무슨 잘못된 일인가? 또 구두 닦는 일이 천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세. 대통령도 구두 닦기도 다 같이 세상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야. 어찌 천하다 할 수 있을까? 그 비서는 링컨 대통령의 겸손하고 사리에 맞는 말에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 그러한 위대한 대통령이 있었기에 남북전쟁도 종렬시키고 미합중국을 통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잽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 말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살아왔습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 가슴을 치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개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는 살기가 나쁜 사회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겸손해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긍휼을 호소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함을 인정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사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 어떤 사람이 이런 찬송을 썼죠. 내 영혼이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심 한없다. 4절에 보니까 큰 구름같이 고생이 날 둘러 애워 쌓였을 때에 주 나와 같이 하시니 그 사랑 한없다.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 이 바리새인은 절실히 체험했지만은 아니 세리는 체험했지만은 바리새인은 형식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판단 태도는 어땠나?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누구? 세리가 저보다가 누구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예수님의 판단 태도, 의롭다는 기준을 설치해 놓으셨어요. 이 사람이 세리가 저 사람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했어요. 성경의 비결이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그랬죠. 재물의 유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평상시 살아온 결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개도 마찬가지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개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도 모르드개나 에스더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만은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불어남에 따라 더 크게 된 부자는 그에 대한 걱정과 욕심도 같이 커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자세를 보면은 참 사회생활을 본다 하더라도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미국의 웨이트먼 윌리라고 하는 사람이 무척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대학을 다닐 때에도 마찬가지 그는 유행도 지나가고 철마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무명의 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동료 학생들에게는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랑곳 없이 조롱을 받던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가 가난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서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맡았습니다. 바로 그가 링컨 대통령을 도와 미국을 이끈 정치가로서 원리는 미국에서 상원의원을 하면서도 은퇴하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고향에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의 고향에 교회로 갔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전 상원의원이 자기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를 맞아들인 고향 교회는 윌리에게 어떠한 교회의 직분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미국 최고의 상원의원을 지냈던 웨트만 윌리는 주일학교 유년부 부장을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어린이 반의 선생이 된 것이 자기가 평생 차지한 지위 중 가장 높은 지위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는 자기의 남은 삶을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에 바쳤다고 하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애누리 없이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70-7018-1331, 070-7018-1331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겪는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원주 무실감리교회 김반석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되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에서나 기업에서나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 학교 기관을 비롯해서 군대, 이 나라의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7월 21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조작된 영상, 조작된 사진, 조작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단은 말씀을 교묘히 조작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로 그 사단은 이 조작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심어주는 것 같아요. 결코 안 죽을 거다. 다 너의 것이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겠죠. 형통이란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일 텐데 사탄은 사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이런 속임수 같은 말로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 전문 설문조사 업체 바나그룹은 일상에서 겪는 내가 가장 견뎌내기 힘든 유혹을 조사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과식과 탐식의 유혹, 음란물에 대한 유혹, 일을 미루고자 하는 생각의 유혹,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유혹, 미디어 탐닉의 유혹. 특별히 요즘 사탄은 주의 산만이란 새로운 전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대요. 유튜브 쇼츠와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 시간은, 이 기쁨은 너 자신의 거야 라고 하면서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고요. 뭐 저도 많이 속고 있고 또 속았고 있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사탄이 사용하는 이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바로 우리가 볼 때 야 이건 100% 거짓말이다 이게 아니라 99%의 진리에 의거해서 1%의 거짓말을 섞어서 교묘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마귀의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긴 읽되 하나님을 두려움함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내 욕심대로 성경을 읽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나 조작된 언어가 들려올수록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피차 권면하래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권면했습니다. 저에게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과 함께 오늘 첫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피아 워십의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힘있게 찬송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7월 22일 수요일 아침. 제가 21일, 예,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유혹받지 않는 그런 하루가 어디 있을까요? 유혹은 늘 오는 것 같아요. 파도처럼 와요.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죠? 그 목표는 어떤 목표일까요? 형통의 목표. 바로 하나님과 나는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할렐루야. 오늘 그 유혹을 이겨내며 이 하루를 승리하며 시작하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 또 생방송으로 들어와 주셔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목소리 나누고 또 영상도 나누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잠시 후에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요즘 더 많은 찬양들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감동과 은혜의 찬양들. 오늘 또 그 찬송들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잠시 후에 너무나 귀한 분 연결해 볼 텐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프닝 멘트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오프닝 말씀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링크는 보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링크가 갑니다. 그러면 나만 읽고 끝나고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10명 이상에게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지혜님도 유튜브 댓글로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세요. 잘하셨어요. 네, 우리 차경영님 그리고 예순이 장미희 우리 김정나님 이 좋은 아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향기, 먹구름 속에서도 푸른 하늘이 있듯이 주님은 그 자리에서 지켜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번스 와이님도 힘내시겠대요. 오늘 더 감사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댓글까지 좀 나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처음 이제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잖아요. 좋은만 검색하셔도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들어오신 분들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고요.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시고요. 자, 지금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고 또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상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우리 홍보대사세요. 링크 워십의 네. 여러분이 극동방송 홍보대사는 제가 이제 정확한 명칭은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홍보대사겠죠. 네, 우리 링크 워십의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자, 지금 찬양이 한 곡도 흐르고 있는데요.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함입니다. 자, 지금 이 목소리 너무 참 좋고 은혜롭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특집 보이는 라디오 오늘 이 찬양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예, 물론 찬양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지만요. 자, 잠시 후에 그 반가운 만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이 시간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오늘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요.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0: 자, 매주 수요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멋진 도우미. 우리 김수현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0: 할렐루야. 지금요, 네? 정말 여러분 사연을 보니까 정말 좋은 아침인 게 확실한 게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 김서연 아이디로 이렇게 송 PD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는 횡성인데요.
1: 횡성.
0: 횡성에 있는 광성교회에서 3박 4일간 춘당교회로 봉사왔어요. 아 이게 이제 광성교회 서울에 있나 보다. 광성교회에서
1: 네,
0: 3박 4일간 횡성에 춘당교회로 봉사를 갔고
1: 네.
0: 오늘은 동네 어르신들께 삼계탕을 대접하는데
1: 삼계탕.
0: 비가 오네요.

0: 비움 더 맛있죠?
1: 더 맛있지. 더 맛있지. 예, 더 맛있지 지금.
0: 그럼요, 그럼요.
1: 예, 아, 네. 이거 좋습니다. 아니, 가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0: 아, 너무 좋아요. 이 뭔가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아, 주님께서 주신 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야,
1: 그 느낌이 어떨까? 우리도
0: 너무 따뜻하지 않을까요? 삼계탕처럼.
1: 그러니까
0: 힘나고
1: 우리 어르신들 드시라고.
0: 네, 맞아요.
1: 야,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도 이렇게 다 한번.
0: 아, 좋은데요? 좋아요, 아, 좋아요.
1: 아, 네. 네. 어, 그러고 나서 지금 출산 중에 하시려고. 좋습니다.
0: 네,
1: 아,
0: 네.
1: 자, 오늘, 정말 이 수요일에 조금 전에 저희가 찬양을 들었잖아요. 우리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저 찬양을 좀 많이 전해드리는데.
0: 맞습니다.
1: 오늘 만나뵐 분이 아주 특별하고. 또 늘 우리 보고 싶은 그분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극동방송 사역에서 이분을 빼놓을 수 있나 이런 아, 생각도 그렇죠. 해보게 되고요.
1: 맞습니다.
0: 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오늘은 강찬 목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원래 여기서 딱 특별한 소개 멘트가 나가는데
0: 네.
1: 소개 멘트 특별히 없이 우리 강찬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 소리가.
1: 자, 오늘 네. 줌 영상으로 저희가 함께 아, 목소리로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 생방송 중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0: 네,
1: 당황하지
0: 맞습니다.
1: 않고요.
0: 당황하지
1: 자,
0: 말고.
1: 우리 당황하지 않습니다.
0: 네네.
1: 아, 하나님께서 자, 오늘 이 시간에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0: 네.
1: 수현 PD님,
0: 네.
1: 우리 강찬 목사님은요.
0: 네.
1: 뭐 너무나 우리 뭐 극동방송 우리 PD들이 우리 목사님의 찬양을
0: 너무 많이
1: 그렇지 않아요?
0: 틀죠.
1: 예, 예, 예.
0: 저는 그 찬양 중에 그거 좋아합니다.
1: 어.
0: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1: 아, 좋습니다.
0: 너무 트로트 같이 불렀나요?
2: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1: 우리 목사님들이 연결했습니다.
0: 네,
1: 목사님
0: 네네.
1: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강찬입니다.
0: 와, 목사님.
1: 잘 들립니다.
0: 네, 잘 들립니다.
1: 잘 들립니다. 강하게 찬양하라 강찬 목사님.
0: 강하게 찬양하라.
1: 어, 네. 우리 목사님 정말 늘 사역할 때 강하게 찬양하라 강찬 목사입니다라고 하시는데요.
0: 맞습니다.
1: 근데 목사님 저는요 오늘 방송 가족들과 한번 나눠주셔야 될 게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좀 찬양 사역할 때 어, 목회자의 자녀셨다.
0: 어, 맞아요.
1: 이렇게 꼭 한번 밝혀주시고.
0: 네.
1: 그런데 목사님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문이 이렇게 뭐라고 활짝 열리게 되는 어제 그 얘기를 항상 들을 때마다
0: 맞아요.
1: 감동이에요. 목사님. 어떤
0: 진짜.
1: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신 거예요?
2: 아, 뭐 우리 송석 피디 저기 제사장님도 목회 자녀이시기 때문에 뭐 동일한 어떤 그런 어린 시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태어나 보니까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서 아. 참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너 목사 아들 아니냐?
0: 뭐
2: 그렇게 알아보는 시선과 이야기 때문에
0: 맞아, 네.
2: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했는데요.
1: 예.
2: 그래서 항상 늘 청소년기에 늘 생각했던 게 아, 벗어나고 싶다.
1: 오.
2: 이 환경에서 도망가고 싶다. 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0: 네.
2: 뭐 사실 제가 도망가면 목사님 아들이 어디로 도망갔네 이런 얘기를 듣게 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런 게
2: 있어요. 그래서 그
0: 맞아요.
2: 마음을 들키지 않고 꾹꾹 참고 있다가
1: 예.
2: 합법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게 대학이었어요.
0: 아, 대학,
2: 그 대학을
0: 그렇죠.
2: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핑계를 대서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고
0: 네.
2: 저는 대학에서 이제 부모님의 간섭이나 다른 목회자 아들로서 시선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됐고 그래서 그런 자유로운 환경 가운데 아주 자유로운 영혼을 만났죠.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친한 친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저를 너무 재밌게 해주는 친구였어요.
1: 예.
2: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보내다가 저희가 군대를 갔다 오게 되었고
0: 네.
2: 군대 제대하면 또 더 이제 그 군대를 제대한 복학생의 마음을 더 잘
0: 자유롭게
2: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1: 예.
2: 제대해서 보니까 제 친한 친구가 글쎄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0: 어, 그 재밌게 해주셨던 그 친구분이
2: 네,
0: 크리스천이었고
2: 너무나 잘 놀았던 그 친구가
0: 오.
2: 옆에 형제를 앉혀놓고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사실은 되게 놀랐죠.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가 나에게 다가올까? 약간 두렵고 떨린 마음.
0: 아, 이 친구 이제 다른 사람이 근데 됐으니까.
2: 그, 역시나 그 친구가 네. 저를 봤는데
1: 어, 봤어요.
2: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도

0: 손을 잡더니 찬아 너 나랑 여전히 친구 맞지? 그러면 내 부탁 좀 들어줘. 뭔데? 너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1: 와,
0: 목사님과 저를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전도를 한 거예요. 네, 제가 좀 부끄럽죠.
2: 네. 아, 목사님 한결같네요. 한결같으신데
0: 그냥 못해. 못해 신앙이었는데. 그 친구가 가자는 곳이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얼마나 좋은 곳을 이 친구가 넌크리스찬인데 교회를 다니고 그 친구가 가자는 말에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어떤 곳이 궁금하다. 그래서 따라간 곳이 대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예배 모임이었고요. 거기에 갔더니 정말 저는 일반 대학교 회계학과를 나왔고 네 회계하고 회계시키러 다니고 있는데요.
1: 네. 아, 다른 회계.
0: 거기 갔더니 제가 만날 수 없었던 그 정말 가슴 뜨거운 크리스찬 대학생들, 청년들이
2: 있구나.
0: 거기 한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는 거였어요.
1: 네.
0: 저는 속된 말로 끌려갔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티 안 내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방청객으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분의 시선이 느껴지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도 모르게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분이 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지금 저 같은 거를 보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막 이렇게 울컥하면서 가슴이 이렇게 오픈이 되었고 입술을 열지 않았지만 그 상태로 이제 찬양 시간이 끝나고 담당하는 간사님이 올라오셔서 말씀 한 절을 나누어 주셨는데
2: 예.
0: 그 말씀 한 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1: 오, 어떤 말씀이에요?
0: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 아멘.
1: 아멘.
0: 이 말씀이 제 안에 찬아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고 내가 너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할 때 그 부끄러움을 견딜 수 있었단다.
1: 와.
0: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 음성이 너무 강력하게 들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옆에 난생 처음 보는 그 대학생들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감정을 추스린 상태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삶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
1: 아,
0: 저도 쓰임받은 인생 되게 해주세요. 저도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1: 네.
0: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찬양사역자의 옷을 네, 오늘 특별히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찬양사역자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은혜입니다.
1: 너무 좋은데요?
2: 목사님, 아니 그러면 TV님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그 이제 다 부모님은 알잖아요.
1: 그쵸.
2: 우리 자녀가 그래도 뭐 좀 잘 예수님을 그래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잖아요.
1: 맞아요.
2: 목사님이 다 그렇게 뭔가 대학교 때 변화를 받았을 때 우리 그 옆에 가족들은 또 엄청 하나님께 감사했겠는데요.
1: 부모님의 반응.
2: 네.
0: 근데요.
2: 네.
0: 제가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부모님이 볼 때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목사 아들로 제가 비춰졌어요.
1: 교회에서 잘하셨군요.
0: 네, 그렇죠.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에서 그 나이에 맞게 항상 섬기는 자리가 있거든요. 뭐 성가대 지휘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뭐 찬양팀 반주를 하든 계속 이제 매 주일 빠지지 않고 늘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사실 부모님이 저를 못 키우셨어요. 이제 농촌 목회하시면서 세 아들 다 키우는 게 쉽지 않으셔서
1: 그렇죠.
0: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나이가 8살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굉장히 친밀하지 않으니까 제가 부모님의 눈에 들려고 아주 잘 보이려고 늘 눈치 보면서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0: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제 마음에서는 계속 당황하고
1: 거야,
0: 네.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전혀 몰랐고.
1: 아, 그 마음 알죠. 그 마음 알죠. 네. 그 마음 알죠.
2: 맞아요.
0: 저 하나님과 저만 아는 그런. 네.
2: 맞아요.
1: 그 마음 알지. 그 마음 합니다. 예, 아유, 부모님은 뭐. 저 아들을 잘하고 있는 줄 알지.
2: 어쨌든 부여된 역할에 최선을 다하신 예. 거잖아요.
0: 네. 네네네. 네, 네, 네.
1: 아니, 그래서 목사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좀 한정됐다 보니까요. 네. 우리 뭐 늘 이제 목사님은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먼저는 네. 저희가 이 찬양 영상을 좀 한번 방송까지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2: 좋습니다.
1: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인문학을 하나님께 콘서트 때 네. 우리 목사님 네. 오셨었고요. 그때 불렀던 찬양 제목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0: 끝난 것이다.
1: 오늘 이 네. 찬양을 먼저 좀 저희가 들으면서 마음 문을 좀 활짝 열고 은혜의 바다로 나갈 텐데요. 수현 PD님 오늘 네. 보이는 라디오 꼭 들어오시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2: 네,
1: 들어올 수 있을까요?
2: 그렇습니다.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더 은혜 충만하니까요. 함께 하시고요.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아멘.
2: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발견하실 수 있어요.
1: 야, 포곡제일교회에서 주일 밤에 강찬 목사님 미리 오신대요. 그런데 오늘 미리 만나니 네. 더 은혜입니다라고 네. 하셨는데
0: 감사합니다.
1: 축복합니다.
2: 포곡제일교회.
1: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오늘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이 찬양 영상 함께 할 텐데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함께 합시다. 지금 5초 뒤에 들어갑니다. 5, 4, 3, 2, 1.

0: 아멘 아멘.
1: 와,
0: 와 네. 여러분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저희가 또 보여드리고 함께 나눠야 될 찬양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시간은 한정돼 있고
1: 네.
0: 그런데 한 5분 동안 쭉 이렇게 찬양을 듣고 따라 부르는데 야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던 우리 강찬 목사님이 지금은 정말 그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1: 네.
0: 이렇게 선포하는 맞습니다. 인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1: 이 댓글 하나 나눠도 될까요?
0: 그럼요.
1: 뷰어 LS님께서
0: 예.
1: 친정엄마께서 요관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극동방송에서 들려오는 이 찬양이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0: 우와.
1: 이후 저녁마다 네. 이 찬양 틀어놓고 부르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사처럼 어떤 사람은 엄마의 증상이면 끝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0: 아니 우리 강찬 목사님 진짜 네. 뭐 찬양 사역을 뭐 지금 한 몇 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얼굴은 젊으신 대학생이신데.
2: 아, 네. 동일하신.
1: 네.
2: 네. 그
1: 네.
2: 올해로 24년 차.
0: 이야.
1: 24년.
0: 네. 아니, 그러면 이 24년 동안에 뭐 다 너무 다 소중한 하나님의 만남이고 그 교회이고 할 텐데.
1: 맞아요.
2: 네.
0: 제가 시간 관계상 좀 가장 기억나는 또 어떠세요? 이런 간증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2: 갑자기 생각나는 게요.
0: 예.
2: 제가 이제 수년 전에 뭐 미국 집회를 자주 가는 해마다 가는 편이긴 한데 감사하게도
0: 예.
2: 그때 이제 LA에 갔을 때 한 청년 집회였는데요. 그 청년 집회 자리에 그분의 이제 청년이 아닌 분들이 계셨어요.
0: 청년이 아니에요. 예, 청년 집회.
2: 네.
0: 예.
2: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제 그 방송을 듣고 제가 그때 청년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찬양하고 싶어서 청년의 집회지만 그 자리에 오셔서 청년처럼 찬양을 하신 두 분이셨어요. 나이가
1: 네.
2: 좀 많으신 한 분은 목사님이셨고
0: 예.
2: 한 분은 권사님이신데요.
1: 네.
2: 그 목사님 이제 집회를 뜨겁게 정말 춤도 추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마치고 이제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처럼 보였던 그 나이 많은 남자 어르신이 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사실은 목회를 관두려고 했대요. 원래 워낙에 LA 신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0: 예, 예.
2: 사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신학하고 신학대학원으로 이제 미국을 공부하러 왔다가 이제 계속해서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고
0: 예.
2: 가정집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4~5년 동안 계속 부흥이 안 되고 계속 가정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그 목사님을 그냥 집사님으로 부를 정도로 목사님을 안 볼 정도로 약간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0: 예.
2: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도 받고 힘도 많이 빠지고 아 내가 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목회를 내려놔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차에 이 집회에 오셨는데
0: 좋았어요.
2: 정말 뜨겁게 찬양하면서 뭐 저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제가 메시지를 던지거나 찬양한
0: 그렇죠.
2: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찬양한 건데
1: 네.
2: 그 목사님에게는 그 순간순간 들렸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0: 목회를 포기해서 다시 힘을 내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인사를 나눠 갔거든요.
1: 이야.
0: 네. 어떻게, 제가 그때, 네, 제가 또 그땐 더 젊을 때였는데요.
2: 네.
0: 10년 전이니까. 어떻게 제가, 그 정말 오랫동안 목회하였던 그 한 분의 마음을 제가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한 분, 그 나이가 드신 권사님은,

0: 정말 청년들처럼 뜨겁게 뭐 몸으로 이렇게 찬양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팔도 올라가고 팔도 움직이고
1: 50견이신데
0: 경험하신 거죠. 50견인데 본인이 찬양하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인사하는데 저를 확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 어르신이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다고 오래도록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됐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내가 몸이 이렇게 좋아졌다면서 그 두 분의 기억이 오래도록 잊혀지지가 않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진짜.
2: 아니 네. 정말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뭐 미국에 계신 건 아니지만 네. 그러나 오늘 목사님께서요 지금 저희가 시간 뭐 보여드릴 게 많은데 네. 자 49분까지가 정규 방송이거든요.
1: 네.
2: 지금 먼저는요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우리 사역자 목사님들 찬양만 저희가 듣는데 목사님의 핸드폰 안에 목사님 보시면서 네네. 참 감동을 얻고 야 이거는 우리 극동 방송 관객들 꼭 보여주고 싶다는 네. 영상이 있습니까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1: 뭔가요?
2: 그게 뭐냐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영상이라는 거예요.
1: 나이아가라?
2: 네. 자, 여러분 오늘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영상은요. 무조건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야 됩니다.
1: 네, 지금 맞습니다.
2: 보라라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시거나 유튜브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1: 네.
2: 5초 뒤에 이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목사님 찬양이 흘러요.
1: 네.
2: 자, 짧게 나이아가라 보여드리겠습니다.
1: 갑니다.
2: 5초 뒤에 들어갑니다. 나이아가라로 갑니다, 여러분.
1: 갑니다, 지금.
2: 5, 네. 4, 3, 2, 1 보여주시죠. 우와.
0: 진짜 이런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할 텐데 예.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요. 그리고 보면서 너무 감탄을 하면서 아, 제 찬양 중에 올해 발표한 찬양 중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같이 배경음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저도 늘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죠.
2: 아, 처음 봤어요.
0: 이날 또 사실 그 전까지 날씨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2: 예예. 예.
0: 근데 딱 이날만 날씨가 좋아서
1: 무지개다.
0: 이런 광경이 또 제가 살면서 가장 큰 무지개를 이날 또 봤거든요.
2: 네. 직접 드론 촬영을 하신 거네요?
0: 네 맞아요. 제가 찬양 사역자들 이제 뮤직비디오를 도와주다 보니까 그러면서 가끔씩 이제 드론 샷이 필요해서 제가 조금씩 만지고 있어요. 네.
2: 이야.
1: 와. 우주의 찬내. 너무 아름답다.
2: 여러분 이 영상은 네. 정말 우리 좋은 아침에서 방송하죠 여러분들이 진짜 꼭 보시면 좋겠어요.
1: 진짜요.
2: 이야, 이제 보신 분들이 지금 다 와우래. 와우.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짱짱짱. 위대하심 찬양. 자, 여러분. 저희가 이 영상 보면서 일단은 저희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릴 텐데요.
1: 네.
2: 정규방송은 여기서 맺어야 되고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강찬 목사님과 함께한 대화하고 잠시 후에 가족 이야기, 개인적인 사역 이야기, 더 풍성한 은혜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로 지금 들어오십시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김수현이었습니다.
2: 우리 기술의 윤석준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강창국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회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 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영어의 생각하다라는 뜻의 think와 감사하다라는 뜻의 thank는

아주 오래전에 같은 어근에서 갈라져 나온 가까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Think 해보니 땡큐다.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감사하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뭔가 좀 틀어지고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수만 개의 복 중에 하나가 틀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익숙해진 복들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복이 사라진 게 아니라 수만 개의 복 가운데 하나가 잠시 틀어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지 않는 한 가지의 마음을 빼앗겨 이미 받은 수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만, 그죠? 저도 이런 감사가 쉽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들으며 다시 감사의 눈을 떠봅니다. 시편 103편 2절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하나씩 깊이 생각해보세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선물로 보이고 잃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생각할수록 더 감사하네요.

네, 아크워십의 지성소의 설이라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지성소에 선다는 이 고백, 우리는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불러봤는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한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와 그 하나님 사이에 벽이 허물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설이라 이 고백이요. 단순한 고백으로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그 거룩한 곳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 얻은 자격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기에 언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이것만큼 감사할 게또 있나 싶어요. 네. 오늘 우리 더 생각해보고 또 감사해보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보면서요. 혹시 내 삶에 한 가지 틀어진 게 있더라도, 그건 수만 가지 복 중에 하나만 틀어진 것일 뿐이라는 걸 기억해 보시면서, 다른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네. 이 고백으로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영어 찬양으로 같이 해봤어요. 오늘 생각해보니 감사하네? 생각해보니 감사하네. 아, 이 고백으로 또 나아가 봤는데요. 그쵸?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 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6478번님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 덕분에 언제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해 볼게요. 아멘.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감사한 거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3925번님, 장사를 하다 보면 손님이 적은 날에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래도 오늘 또 가게 문을 열수 있다는 거, 건강 주셔서 일터를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 보겠다고. 할렐루야. 일상의 감사를 또 회복을 하셨네요. 네, 오늘 시편 103편 2절의 말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여러 가지 은총들이 있는데 그 은택들을 잊지 말고 또 감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작은 실수를 해서 잔소리부터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오늘은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것들, 예쁜 것들.

저를 더 많이 찾아서 칭찬해 주려고 합니다. 7154번님. 좋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던 첫 마음 잃지 마시고, 네. 아, 잔소리보다는 오늘 또 더 사랑의 언어로 아이들에게 다가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 5083번님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세 가지씩 적고 계시대요. 감사 일기를 적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뭘 써야 하나 막막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뭐 따뜻한 밥 한 끼, 그 다음에 무사히 출퇴근한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더 감사하네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감사하네. 이 고백이죠. 아, 네. 늘 들으면서 느끼는 점, 목소리가 어찌 이리 아름다우신지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칭찬합니다. 라면서 김포에서 0117번님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8845번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도 다 아십니다. 그런 주님께 감사하며 서천에서 인사를 주셨어요. 요즘에 날씨 너무 습하고 지칩니다. 하지만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갈게요. 피디님도 강건하시길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기저기 또 지역을 넣어서 인사 주시니까 더 반갑네요. 아, 그래요. 오늘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로 이 찬양 같이 할게요.

네, 오늘은 잠시 좀 멈춰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씩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때문에 이미 누리고 있는 수많은 복을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언제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날이 되기를 바래요. 생각할수록 더 감사하고 감사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힘찬 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금과 빛

0: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하나님 나라 시리즈 마태복음 강의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다에서 수영하시다가 실수로 이 바닷물을 들이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마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짜죠. 바닷물이 짠데요. 이 바닷물이 짠 이유는 그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이 소금의 주 성분이 되는 염화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닷물이 굉장히 짜잖아요. 근데 정말 짠데 그 속에 소금의 농도가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바닷물 전체에? 예, 33%요? 예, 단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3%밖에 되지 않은 이 소금이 바다 전체를 짜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3%밖에 되지 않은 그 소금이 97%의 바닷물을 썩지 않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단하죠. 소금의 역할이 대단하죠.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 이 한 단어가 떠올라요. 이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적은 양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 이것이 바로 영향력이죠. 저는 이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겪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참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였었는데요. 저희 청년들이 저희 집에 일주일에 뭐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세 번, 네 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양육반, 제자반, 뭐 순장반, 심지어는 새가족 모임까지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손수 요리를 해서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뭐 대부분 배고픈 유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라면 끓여가지고 김치만 내놔도 그렇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김치가 부족했어요. 그것을 청년들이 우리 집에 많이 온다라는 것을 잘 아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김장을 하시면 항상 김치를 넉넉히 저희 집에 주셨습니다. 한 번은 권사님들이 김장을 하셔가지고 김치를 주셨는데 다른 부목사님들은 김치를 이렇게 큰 두 통을 주셨는데 저희 집은 큰 네 통을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김치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한 번에 다 가져갈 수 없어서 일단 두 통을 먼저 집에 아파트에 가져가고 나머지 두 통은 잠깐 트렁크에 놔뒀다가 다시 가지러 가야겠다 생각하고 트렁크에 놔뒀어요. 근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햇볕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밖에 주차를 조금만 해놔도 그냥 아내가 찜질방이 돼요. 근데 그날 하필이면 굉장히 더운 날씨였는데 그 김치 두 통이 트렁크 안에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차에 가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탁 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정말 터지지 않은 게 다행이었어요. 김치통이 터지지 않은 게 다행이었는데 여러분 김치가 아니고 차 안에 여러분 무슨 냄새로 충만했을까요? 무엇으로 충만했을까요? 김치 냄새,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김치 냄새로 충만한 거예요. 얼마나 김치 냄새가 강력한지 환기를 막 시키고 문을 다 열고 트렁크 열고 막 뭐 이렇게 방향제를 뿌려도 그 냄새가 몇 날 며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두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째는 김치는 절대 차에 놔두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과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해요. 둘째는 냄새는 결코 숨길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았던 아파트는요, 좀 이렇게 싼 아파트여서, 이제, 백인들보다는 좀 이렇게, 인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셨거든요. 근데 그 인도 분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그 특유의 그 향이 있어요. 굉장히 진한 그 향신료와 카레 냄새가, 막 납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반대로.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어떤 냄새를 맡을까요?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맡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마늘 냄새가 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먹는 모든 음식에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에는 뭐가 들어가죠? 마늘이 들어가. 맛있죠. 마늘이 들어가요. 우리는 날마다 먹으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만나도 마늘 냄새가 몰라요. 나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먹으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딱 만나면 곧바로 알아채요. 마늘 냄새가 난다 그래요. 여러분, 몸에 밴 냄새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또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은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보이지 않아요. 소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음식에 들어가면 그게 녹아지고 없어지지만 그 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빛을 숨길 수 있습니까? 빛을 숨길 수가 없어요. 김치가 차 안에 있으면 그 냄새를 숨길 수 없듯이, 그 냄새가 차 안에 퍼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You are the salt and you are the light. 너는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고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면 예수님이 하신 의도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뭘까요? 소금은 뭐 하는 역할입니까? 예,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맛을 내는 점. 소금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떤 음식에든 소금을 넣으면 맛이 나요. 맛이. 그렇죠? 예. 여러분,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그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소금을 넣으면 그 본연의 그 재료의 맛이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콩나물에 소금을 넣으면 콩나물 맛이 살아납니다. 시금치에 소금을 넣으면 무슨 맛이 살아나죠? 시금치 맛이 살아나요. 여러분, 콩나물과 시금치에 소금을 안 넣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맛이 안 납니다. 아무리 재료가 신선해도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아요. 이처럼 소금은 맛을 냅니다. 맛을 내요. 그 역할이죠.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소금 역할은 무엇이냐면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음식을 뭘로 보관했냐면 소금을 통해서 보관을 했습니다. 소금을 이용해서 음식을 보관했죠. 소금은 썩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닷물에 녹아있는 그 3%밖에 되지 않은 그 소금이 바다 전체를 짜게 만들고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소금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빛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빛. 네,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아무리 캄캄한 밤이어도 동이 트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이겨요. 빛은 여러분, 어둠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이 밤에 아무리 깜깜해도 스위치만 탁 켜면 어떻게 돼요? 환해지죠. 빛이 바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빛이 하는 또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화분을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실에 갖다 놓으면 그 화분이 잘 살까요? 죽을까요? 금세 시들어버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화분을 빛이 잘 드는 곳에 놔두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다시 살아납니다.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잖아요. 빛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참 빛으로 소개했습니다. 세상에 흑암이 있었는데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그리스도

답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맛을 드러내고 그리고 썩어가는 그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썩음을 막는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둠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어둠이 사라지고 빛을 비추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죠? 그렇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의 여러분 이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소금은 녹아지고 없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맛을 보면서 아 소금이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 존재를 아는 것처럼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깊은 산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빛이 비추면 드러나요. 그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데 어디에 소금이고 빛이죠? 교회 안이 아닙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고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나의 삶의 현장이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 뭐 학생들이면 학교, 그리고 뭐 가정, 직장, 사업장,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곳에서 정말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세계 선교도 중요하죠.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먼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 아닙니까?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똑같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하셨던 김성봉 목사님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김성봉 목사님 한국교회 초창기 때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참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사모님이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가마솥 단지를 머리에 탁 이고 강대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사모님 왜 저러실까 놀랬겠죠.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왜 머리에다가 솥단지를 이고 강대상 올라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저는 저희 집에 있는 목사님보다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강대상에서 살림을 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성가대만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강대상에서는 너무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우리 아내가 듣고 다음 주에 밥솥을 들고 강대상에 올라오면 제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우리의 삶의 현장.

현장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던져져 밟힐 뿐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다라는 거죠. 어디에 쓰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을 잃으면 밟힙니다. 맛을 잃으면 밟혀요. 여러분, 맛을 잃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삶이 없다라는 거죠. 삶이 없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의 현장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무엇을 보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은 나의 삶의 현장,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변함없는 진리죠. 여러분, 우리 어떤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과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죠? 사과가 열린 것이죠. 그렇죠? 당연하죠. 사과 열매가 맺죠. 무화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무화과가 맺습니다. 너무 잘 아시네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다르다라는 거, 구별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가

0: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 누가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들로. 그들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들이 누구죠? 그렇죠. 착한 행실을 본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라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다르구나. 여러분,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여러분,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국동제일교회 다니더니 진짜 뭔가 달라졌네. 여러분,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야,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와, 우리 부인이 교회 다니더니 아침을 차려주네. 여러분,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고, 아,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보세요. You are the salt. 너는 소금이야. You are the light. 너는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금이고 빛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다르는구나. 그걸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디엘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런 말을 했어요. 100명 중 한 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뭘 읽죠?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자막 보여주셨어요?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여러분이 계시는 그 모든 곳에서 김치 냄새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3-2056 국동제일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2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네, 살면서요 거절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또 활짝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어머 고개를 싹 돌려버리는 그런 외면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쯔쯔쯔 혀를 찬다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보내는 안심한 눈빛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